너무 아름다운 음색. 몇 년 전에 처음 듣고 바로 반해버렸던 그 곡이 나오네요. 뭉조아님께서 콩으로. 그렇죠. 매번 들을 때마다 아유, 들어도 들어도 좋을까. 프란시스 블랑크의 Le Chemin de l'Amour, 사랑의 오솔길이었습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생방일까요? 용 원보스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네,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가정음악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 열려 있습니다.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고요.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도 진행 중인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이고요.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도 자막으로 제공해 드리니까 곡목 참고하시면서 보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5336 쓰는 분이에요. 오랜만에 사연 남긴다고 올해 휴직하고 29개월 아기 가정 보육합니다. 힘들다가도 언제 이렇게 컸나 싶고 말이 트여 귀여운 모습에 웃음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가정음악을 들으며 육아를 시작하니 기분 좋고 힐링된다고. 아기와 산책 나가기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캐논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29개월이면 아유 이제 정말 많은 고비를 넘기셨네요. 두 돌 지나고 말도 통하고 이야 많이 많이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쁠 때죠. 정하신 곡 함께하면서 오늘 아침도 아이와 행복한 아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5336 쓰는 분께 커피도 한잔 보냅니다. 요한 파엘벨 카논,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입니다.

요한 팔벨 카논이었습니다.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고풍스러운 연주로 카논을 들어봤습니다. 9431 언니 저 아침 일찍 남편이랑 투표하고 출근했어요. 정말요? 출근하셨군요. 주중엔 바빠서 듣기만 해요. 오랜만에 문자 보내보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언니. 어쩜 이렇게. 제가 동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니 언니 누나 누나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9431 동생분께 커피 한 잔 보냅니다. 와, 아침부터 덥네요. 들으면 시원해지는 클래식 음악은 뭘까요? 8176 캐논 어떠셨어요? 캐논 조금 전에 좀 괜찮지 않으셨나요? 음악 들으시면서 좀 더위도 날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풀로 277 쓰는 분인데요. 나이가 드니 잠이 점점 없어지나 봐요. 어제 잠들기 전에 아내와 아들 저 셋이 누가 내일 제일 늦게까지 자나 내기를 했는데 6시 전부터 눈이 번쩍 떠져서 클래식 FM 들으며 빨래 널고 있네요. 아내와 아들은 아직 한밤입니다. 저도 늦잠 자고 싶어요 하셨어요. 일찍 잠 드셨던 거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좋은데 늦잠 자고 싶다.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점점. 왜일까요?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콩으로 들어오셔서. 커피도 한 잔 못 드리네요. 자, 이번에는요. 모차르트입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18번 G장조 쾌일 작품번호 301 중에서 2악장 알레그로 이 곡을 좀 시원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더워서 아네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람베르토 오르케스의 피아노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18번 G장조 쾌유 작품번호 301 중에서 2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네소 비무타의 바이올린, 람베르토 오르케이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유심 공이 쓰는 분께서 투표하고 오니 걸어서 그런지 출출해서 근처 문연 국밥집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아, 그거 얼마라고 참 걷고 나니까 아침 잘 먹지 않던 저희 가족들도 김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우걱우걱. 나는 아침 잘 안 먹어. 정말 만년 아침 안 먹는 친구가 아 걸었더니 힘들어 이러면서 오늘 혹시 아침 일찍 투표하신 분들은 어떤 식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724 쓰는 분이 여유있게 아침 준비하며 듣고 있는데 저 쉴 때 생방송 들으면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왜? 더 소중히 감사해 듣겠습니다. 아유, 그 마음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오늘 좀 모처럼 여유있게 뭐 매일 아침 전쟁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중에 좀 여유있게 아침 근사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라벨 엘렌 서곡입니다. 아름다운 엘렌 서곡.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라벨 엘렌, 아름다운 엘렌 서곡,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227, 저랑 남편은 지난 주말 사전 투표했는데 오늘은 고3 큰딸 나현이 첫 투표하는 날이에요. 언제 일이 컸나, 세월 참 빠르다 싶어요. 늦잠 자고 일어나 있다가 투표하러 갈 건데 한 학씩 늘어가는 의무 충실해가며 반듯한 성인으로 잘 자라길 응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3 친구들 가운데 이제 생애 첫 투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또 진지한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보는데 답이 막혀서 AI의 힘을 빌어 제대로 알고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이 제 우리 나현이죠? 나현이에게 이제 커피도 마실까요? 아니면 다른 음료라도 이 제 쓰는 덱으로 한 잔 보내겠습니다. 오늘 10살 생일 된 이송이양 1763 쓰는 송이 어머니께서 사연 주셨어요. 처음엔 정막을 싫어하는 반려견 들려주려고 틀어놓은 클래식 FM이었는데 같이 따라 들은 지 10년 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 송이의 10번째 생일이라고 축하합니다. 1763 쓰는 송이네 집으로도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평일엔 출근하느라 가음 못 듣는데 오늘 생방으로 다정한 윤주님과 함께하니 좋습니다. 저랑 커피 한잔 하실까요? 931호 쓰는 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커피 말고 저는 오늘 시원한 녹차 가지고 와서 마시고 있습니다. 4065 쓰는 분 아까 늦잠 자기 내기 하다가 처참히 새벽 6시에 벌떡 일어나셔서 빨래 널다 사연 주신 분. 헉, 빨래 널다 제 사연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아, 늦잠 못 자 서럽지만 라디오에서 제 사연 들으니 정말 기분 좋습니다. 콩으로 보내면 커피가 오지 않는다는 큰 교훈도 얻고 좋은 날입니다. 4065 쓰는 늦잠 실패하신 분께 커피 한 잔. 아, 커피 드시면 계속 늦잠 실패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다른 차라도 한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30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날이 날인 만큼 음악 그리고 투표입니다.

2015년 5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단원 123명이 베를린 서부의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종신 단원 124명 중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참석이었어요. 모든 단원들은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전화를 포함해 녹화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제출했고요. 철저한 보안 속에 비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단원들이 이곳에 모인 목적은 단 하나, 2018년으로 임기를 마치는 수석 지휘자 사이먼 레틀의 후임을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한자리에 모인 단원들, 11시간이 넘는 긴 토론을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 달인 6월 21일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에서 다시 한번 모든 단원들이 모였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3시간 만에 결론이 나왔고 다음날 새로운 수석 지휘자가 발표됐죠. 차기 수석 지휘자로 결정된 인물은 40대 초반의 키릴 페트렌코. 베를린 필 종신 단원들이 그를 선택한 방식은 투표였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베를린 필에서는 수석 지휘자를 단원들 스스로 결정해왔습니다. 종신 단원들이 모여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투표를 거쳐 수석 지휘자를 선출하는데요. 카라얀의 뒤를 이은 클라우디오 아바도, 사이먼 레틀, 그리고 현재 베를린 필을 이끌고 있는 키릴 페트렌코, 이분들이 모두 단원 투표를 통해 뽑힌 지휘자들입니다. 특히 사이먼 레틀은 처음 10년의 임기를 마칠 무렵 다시 한번 단원들의 투표를 거쳐 임기를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악장을 투표로 뽑는 오케스트라

악단도 있는데요. 지휘자 없는 악단으로 유명한 미국의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대신 전체 음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악장을 단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데 이 투표는 연주 때도 계속됩니다. 연주할 곡의 특징과 연주회 컨셉을 고려해서 그 무대를 가장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악장을 선출하는 거죠. 악장뿐 아니라 각 악기의 수석 단원도 매번 투표로 뽑는데요. 이렇게 누구나 악장이 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단원들은 음악에 대해 더 특별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이런 독특한 운영 방식은 수평적인 공유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투표였습니다. 투표로 뽑힌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6번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악장, 이 악장입니다. 안단테 모데라토 함께 하시죠.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6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모데라토,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 투표였습니다. 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단원들의 투표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야기 오늘 6월 3일 지방선거날 음악 그리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606 어머님은 서울, 저는 제주, 일주일에 일요일과 수요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내용은 아무 일 없으시죠? 저도 아무 일 없습니다. 딱 1분 미만. 오늘은 한마디 더. 선거하러 가시나요? 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그리고 선거 잘하시고요. 그렇게 멀리 모자간에 짧고 진실한 안부 인사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정해진 날 시간에 대화를 하시다 보면 1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은 목소리가 이러시구나, 오늘은 기분이 이러신 것 같다, 다 전해지는 게 가족 간의 텔레파시가 아닐까요? 5606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나도 커피 한 잔 보내주지. 사전 투표했길래 여유롭게 식사 끝내고 무심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 사연 듣고 있는데 제 아내가 나지막히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나도 커피 한 잔 보내주지. 사마나 오이 쓰는 분께 보내겠습니다. 두 잔 보내겠습니다. 두 분이 계신데. 7809 오늘 디데이 어플을 딱 켜니까 제 남자친구와 만난 지 4777일 되는 날이라고. 아, 이게 몇 년 되신 거예요? 이 정도면. 이야. 뒷자리에 나란히 777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왠지 행운이 찾아오려나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셨어요. 늘 일정 때문에 아침마다 스치듯 들어야 하는 방송이었는데 투표 마치고 돌아와서 라디오 킹이 가정음악이 딱 시작했다고. 두 분, 4777일에 이어서 다음번 끝자리 777 되는 날까지 또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7809 쓰는 분께도 두 잔 보내야겠습니다. 7645, 좀 전 프로그램에서는 우유 식빵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샌드위치가 참 먹고 싶어서 오늘은 결국 뚝딱 에그치즈 이베리코 베이컨에 양상추와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서 듬뿍 넣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설마 바질 페스토까지 만들어서 넣으신 거예요? 어휴, 셰프님이신데요. 음악과 향이 진한 커피까지 함께 먹으니 행복이 뭐 별거냐 싶었습니다. 크. 오늘 좀 여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덤으로 있는 휴일이라고 생각되는 이 선거날이어서 메뉴가 참 푸짐하네요. 7645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보낼게요. 자,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음반 선물 안내합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의 신보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리스트의 대표작 사랑의 꿈, 위안, 메피스토 왈츠 등을 비롯해 다양한 편곡 작품들까지 리스트 음악의 정수를 고루 만나볼 수 있는 앨범입니다. 선우예건은 화려한 기교 넘어 리스트 음악이 지닌 풍부한 표현력, 철학적 깊이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선우예건이 들려주는 리스트의 목소리와 드라마가 담긴 이번 새 음반, 가정음악 애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앨범 중에서 이번에는 베르디의 리골레토 연주회용 패러프레이즈

오늘 아침 이 부서지는 햇살과 참 잘 어울리는 연주였습니다. 프란츠 리스트, 베르디의 리골레토, 연주회용 파라프레이즈, 솔 작품 번호 434,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정각입니다.

이수인 곡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는 6639 쓰는 분. 별 그리고 남촌이었습니다. 이병기 씨 이수인 곡 별은 안산시립합창단. 김동완 씨 김규환 곡 남촌은 서울 모태탑창단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별은 0092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오늘 여동생들이 온다고 해서 점심으로 낙지볶음 준비 중입니다. 하면서 어제 사연 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이런 동생들 낳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릴 땐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말이죠. 하시면서 별을 청하셨습니다. 어떻게 낙지볶음은 잘 됐고 여동생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0092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6641 쓰는 분이에요. 아침이라 아직 덜 더워 가정음악 들으며 수국 옮겨 심게 했어요. 며칠 전에 남편이 제초 작업하다가 예초기 날로 수국들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옮겨 심고 물 흠뻑 주고 나니 좀 덜 미안하네요. 아이고 깜짝 놀라셨겠어요. 올해는 꽃을 볼 수 없겠지만 자리 잘 잡기를 바란다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이고 참, 이렇게 또 수술을 하셨군요. 애쓰셨습니다. 이제 좀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시면서 허리 펴시길. 커피도 한 잔 보낼게요. 6641 쓰는 분이었습니다. 9859 쓰는 분, 저도 6시에 일어나서 투표하고요. 벚꽃길, 벚꽃길.

꽃길, 벚꽃은 다 졌을 테고 벚나무길인 것 같아요. 12km 러닝, 그리고 아내가 싸준 조미김의 흰쌀밥, 그리고 우유 한잔하고 지금은 음악과 함께 힐링. 이 시간이 행복입니다. 이야, 12km를 달리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레이븐 1977 쓰는 분도 신가음 들으면서 달리실 거라고, 이거 신가음 들으면서 달리면 기록이 갱신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아, 참 부지런들 하시네요. 0911 쓰는 분은 일찍 투표하고 전곡항에 와서 케이블카 타고 제부도 넘어갑니다. 날이 좋아서 바다가 참 맑고 청명하네요. 이야, 이거 참 바다 위에 그 날아가는 기분일 것 같은데. 바다가 오늘 햇빛이 좋아서 아주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날 것 같습니다. 가정음악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9859 쓰는 분께 또 커피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2번 D장주 작품 73 중에 4악장 듣겠습니다.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데이비드 칠만이 지휘하는 쥬리 토날레 오케스트라. 2010년 쥬리 실황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73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였습니다. 데이빗 짐만이 지휘하는 쥐리 토날레 오케스트라의 2010년 쥐리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7975 텃밭에 클래식 틀어놨어요. 채소들도 음악 들고 듣고 잘 자라네요. 아, 잘하셨습니다. 0805 쓰는 분. 일찍 투표하고 강아지 산책하고 지금은 음악 들으며 대청소 중 나오는 음악들이 청소하기 딱입니다. 땀이 나지만 덕분에 힘이 납니다. 다행입니다. 1026 중 1때부터 지금까지 즐겨 들으니 50년 친구네요. 친구야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를 대신해서 제가 반응해 드립니다. 오늘은 내 생일인데 나라에서 임시 휴무로 정해줬네. 작년에도 내 생일에 임시 휴무였는데 2년 연속 생일 축하를 전 국민에게 받는 기분이야. 이런 행운이 내게 왔다는 게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네. 합창단 활동하면서 불렀던 별, 남촌, 연이어나와 더 기분 좋아. 이 채널 듣는 모든 이에게 앞으로도 쭉 함께 들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1026 쓰는 분의 50년지기 KBS 클래식 FM이 친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 분만 더요. 3876 사연 듣다가요. 남친 만난 지 4777일은 대체 몇 년일까 궁금해서 365로 나눠봤습니다. 아, 저 대신 해주셨군요. 13년.08767212 13년 된 남자친구 둔 사연이었죠. 저는 만난 지 6년 반 만에 결혼했는데 저보다 두 배의 기간이 되셨더라고요. 연애 기간까지 합쳐서 거의 40년 되어가는 남편, 남친에서 남편, 이제 찐 내편 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우리 인생인가 봐요. 그래도 내편으로 만들었으니 행복한 성공이죠? 그렇습니다. 3876 쓰는 분께도 두 잔의 커피 보내고요. 50년 지기 1026, 0805, 텃밭에 클래식 틀어놓은 7975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23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에스프레시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스프레소다 잘 알지. 그 커피 말고요. 에스프레시보는 음악 용어예요. 감정을 풍부하게 표정을 담아 연주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에 담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음악에 대한 짧은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수요일에 에스프레시보 지금 시작할게요.

9922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른이라는 이른 나이에 갑상선 암에 걸려 지난 목요일 수술한 딸아이. 표현은 안 해도 많이 겁나고 힘들 거라 충분히 짐작합니다. 아이가 암에 걸린 게 마치 엄마인 나의 잘못이 큰 것 같은 자책이 들어요. 이 시기 잘 이겨내고 몸과 마음이 한층 건강해지길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오늘은 베토벤 월광 소나타 듣고 싶네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우리에게 월광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곡이죠. 사실 이 제목은 베토벤이 붙인 건 아니에요.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고 독일의 한 평론가가 이 곡 1악장을 듣고서는 스위스 루체른 호수 위에 비친 달

달빛 같구나 이렇게 말한 데서 월광이라는 제목이 비롯됐습니다. 실제로 베토벤이 직접 자필악보에 남긴 부제에는 환상곡풍 소나타입니다. 당시 소나타의 첫 악장은 되게 화려하고 빠른 악곡인데 반해서 월광 1악장은 이례적으로 매우 느리고 고요하게 시작하죠. 특히 악보 첫머리에는 곡이 끝날 때까지 피아노의 오른쪽 페달, 서스테인을 쭉 밟고 연주하라는 지시어가 적혀 있어요. 베토벤이 살던 당시에는 피아노가 오늘날처럼 음이 길게 지속되지 않아서 페달을 계속 밟아도 소리가 지저분하게 뭉치지 않고 아련한 잔향이 남았죠. 달빛을 떠올리게 하는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가 아마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이어지는 2악장에서는 가볍고 경쾌한 춘곡 리듬이 흐르고요. 마지막 3악장, 숨 가쁘게 휘몰아치는 격렬한 에너지를 가득 쏟아내면서 마무리됩니다. 베토벤의 깊은 내면과 자유로운 감정이 담긴 이 음악이 두 분께 잠시나마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루트휘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월광이었습니다.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노토 2악장 알레그레토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상처를 보듬고 마음을 정화해주는 치유하는 듯한 아름다운 해석을 보여주는 비렐름 캠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6560 쓰는 분이 애정하고 애정하는 월광 전곡이군요. 휴일에 들으니 참 좋습니다 하셨고 5318 쓰는 분 영화 불멸의 연인에서 게리 올드만이 피아노에 옆으로 얼굴 대고 연주하던 장면이 떠올라 잠시 저도 작업 책상에 엎드려 들어봅니다. 자는 거 아니에요 윤주님 잠시 쉬는 거예요. 알아요. 자, 수요일에 에스프레시보 코너에 사연 보내시고 싶은 분들 문자로 글머리 에스프레시보 달아서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사연 게시판에 보내주시는 분들은 본문에 꼭 전화번호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되시면 이디야 커피 쿠폰 넉넉하게 넉 장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월광을 청해 주셨던 992 쓰는 분 넉 잔 보내드리면서 따님 건강하시길 그리고 또 월광을 들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 갖게 됩니다. 에스프레시보 계속 이어가죠.

김신숙님께서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음악회를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음악회 나들이라 그런지 아직도 살짝 들뜬 것 같아요.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음 악기들 특히 첼로의 부드럽고 슬픈 음색이 최고였어요. 3악장에 몰아치는 연주가 끝나고 4악장에서 다시 등장한 첼로와 비올라의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나인곡 첼리스트의 팬이 됐네요 라고 하시면서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청하셨습니다. 듣는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이 아름다운 이 음악. 차이콥스키 자신에게도 교향곡 6번은 그런 존재였던가 봅니다. 실제로 차이콥스키는 교향곡 6번을 자신의 모든 창작물 중에서 최고이자 가장 진실한 작품이라면서 깊이 아꼈습니다. 원래 이 곡 부제는 열정적인, 격정적인 이란 뜻의 러시아어 파테티체스카야 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비창보다는 비장에 더 가까운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보가 유럽에 출판되는 과정에서 프랑스어 파테티크라는 제목이 붙게 됩니다. 이게 영어의 파테틱, 애처롭다 라는 의미와 맞물리면서 지금의 제목으로 굳어지게 됐죠. 거기에다 거짓말처럼 차이콥스키가 이 곡을 초연한 지 고작 9일, 아흘에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비창이라는 제목이 가진 슬픔의 무게는 더욱더 커지게 됐습니다. 오늘 들으실 4악장은 그 깊은 여운이 가장 잘 담겨있는 악장입니다. 화려한 피날레를 맞이하는 일반적인 교향곡들과는 다르게 비창 4악장은 장송곡을 떠올리게 하듯 느리고 무겁게 끝을 맺죠. 죽음의 종소리 같은 탐탐 소리가 조용히 울린 뒤 숨이 잦아들 듯 아주 고요히 마무리됩니다. 음악 함께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74 비창 가운데 사악장 아다지오 라멘토소 예브게니 무라빈스키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수요일의 에스프레시보 이어가겠습니다.

3169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시어머니께 인사 전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일산에서 파니니 가게를 운영하시는 안은희 여사님.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신윤주의 가정음악 채널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처음 듣고 계신다고 하셔서 괜히 저까지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늘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시고 가게 일하시면서도 가족들 하나하나 다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어머니 참 따뜻하다 생각합니다. 손님들께도 정성 다하시고 며느리인 저에게도 편히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잘 표현 못하지만 오늘은 라디오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는이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가게 준비하시면서 잠깐이라도 여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큰 며느리가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을 청하셨습니다. 짐노패디를 듣고 있으면 이 독특한 제목에

어떤 축제, 짐노페디아에서 유래됐다는 말도 있고, 라트루의 시에 등장하는 짐노페디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여기에는 기존 음악의 엄숙한 규칙에서 벗어나려는 사티만의 조용한 반항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소나타나 연습곡, 이런 형식적인 제목 대신 일부러 낯선 이름을 사용해서 소리 그 자체에만 집중하도록 한 거였죠. 짐노페디의 화성과 구조 역시 당시로서는 아주 새로운 시도였는데요. 뚜렷한 기승전결 대신 구름이 흘러가듯 잔잔하고 신비로운 소리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사티의 천재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이는 드뷔시였습니다. 드뷔시는 사티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에 깊은 영감을 받았죠. 훗날 드뷔시, 짐노페디 1번과 3번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직접 편곡해서 무대에 올리며 세상에 널리 알렸어요. 사연자분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짐노페디 함께하겠습니다. 에릭 사티 짐노페디 1번, 베르트랑 샤마유의 피아노 연주 남기면서 인사드립니다.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소상자에겐 최고 1천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소설가 헤밍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지역의 지형을 가장 정확히 배우려면 자전거를 타봐야 한다. 자동차로 갈 때는 무심코 지나치는 오르막과 내리막, 바람의 방향까지도 직접 페달을 밟아보면 몸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음악에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원을 통해 곡을 듣는 것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연주자의 호흡, 홀 안에 번지는 울림, 그리고 함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기척까지. 공연장에서 음악을 직접 마주할 때면 우리는 비로소 그 음악의 결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가보아야 알 수 있는 길이 있고 직접 들어보아야 알 수 있는 음악이 있는 것처럼 모처럼 찾아온 휴일인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생생한 경험으로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오의 스카라무쉬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브라질레이라 이태기 박진형의 투 피아노 연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살롱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이좋은 두 친구 연주들의 흥겨운 연주 다시 들어도 참 좋습니다. 오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권이 없어서 고통받는 곳들이 있죠. 아, 이런 귀한 권리이기 때문에 신분증 지참하시고 근처 투표소에 꼭 가세요.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진실된 리더가 뽑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 3일 수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피아노 셀렉션이라는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KBS 음악실을 방문했었던 피아니스트들의 주옥같은 라이브 연주를 보다 긴 호흡으로 감상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한 시간의 여유, 피아노 셀렉션. KBS 음악실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최고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 라이브 연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렉처 콘서트, 보이는 살롱과 음악실 초대석을 전해드리고 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주옥 같은 피아노 라이브 연주만을 엄선해 다시 들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진 라이브 무대 가운데 특히 기억에 남는 피아노 연주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 피아노 셀렉션. 가장 먼저 만나볼 피아니스트는 지난 4월 매주 화요일 살롱 드 피아노를 함께했던 마스터 김홍기입니다. 김홍기와 함께했던 지난 봄, 평소 라이브 연주로 접하기

쉽지 않은 이삭 알베니스의 음악을 중점적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지요. 플라멩코의 강렬한 리듬과 기타를 떠올리게 하는 타건, 격정과 애수를 담은 선율, 또 프랑스 인상주의의 영향을 떠올리게 하는 오묘한 색채감까지 섬세하게 표현했던 김홍기 마스터의 매력적인 연주를 만끽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먼저 전형적인 서유럽 살롱 음악의 정취를 담은 알베니스의 초기작 벤노레, 4월 7일 라이브 스튜디오 콩에서 들려드린 김홍기의 라이브 연주로 들어보시고, 이어서 알베니스의 대표작이죠, 이베리아 모음곡 중 세비야의 성체 대축일 함께 듣겠습니다. 세비야에서 열리는 거대한 종교축제 풍경을 다채로운 불협화음과 화려한 장식음, 그리고 독특한 리듬과 풍성한 울림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4월 28일 라이브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진 김홍기의 피아노 라이브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베리아 모음곡 가운데 세비야의 성체 대축일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 김홍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쇼팽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유행했던 감미로운 살롱 스타일을 고스란히 반영했던 앞곡, 그리고 이와 대조적인 방금 들으신 스페인 남부 세비야 지역 축제 풍경을 연이어 들어보았네요. 거리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대형 행렬이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것조차 실감났었던 김홍기 마스터의 연주 감상해 보았습니다. KBS 음악실에서 펼쳐진 주옥같은 라이브 연주와 함께하는 한 시간의 여유, 피아노 셀렉션. 이번에는 믿고 듣는 두 피아니스트, 이미연 그리고 김수연의 시간을 되돌아볼게요. 먼저 지난 2월 24일 살롱 드 피아노에서 들려주었던 이미연 마스터의 연주 들어봅니다. 이날 20세기 아르헨티나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작곡가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지요. 판파스의 슈베르트라 불릴 만큼 소박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의 작품을 이미연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구아스타비노의 라스니니아스 소녀들. 2월 24일 라이브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진 이미연의 피아노 라이브 연주로 들어봅니다. 이어서 피아니스트 김수연 씨의 지난해 12월 3일 초대석 실황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날 김수연의 연주로 담백한 서정과 오묘한 색채가 어우러지는 프랑스 음악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의 흐름처럼 매 순간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담아낸 드뷔시의 음악 들어볼게요. 바다에 가라앉은 대성당에서 오르간 소리가 들려나온다는 부르타뉴 지방의 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곡, 드뷔시의 전주곡집 1권 가운데 10번째 곡, 가라앉은 대성당입니다. 작년 12월 3일 라이브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졌던 김수연의 피아노 라이브 연주입니다.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소녀들, 이미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전주곡집 1권 가운데 10번째 곡 가라앉은 대성당, 김수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모두 KBS 음악실 실황 연주로 콩 스튜디오에서 함께했던 연주들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차서 성이 침수되고 마을에 있던 대성당마저 끝내 가라앉았다는 전설을 방금 드뷔시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김수연 피아니스트가 표현한 오르간 소리, 종소리, 또 바다 물결, 빛 전부 다 참 장엄하고 환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미연 교수님, 우리 프렐루드 닉네임 쓰신다는 교수님, 보고 싶네요. 자꾸만 생각납니다. KBS 음악실에서 참 많은 주옥 같은 라이브 연주들이 펼쳐졌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피아노 실황 들어보는 한 시간의 여유, 피아노 셀렉션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만나볼 피아니스트는 지난달이었죠. 지난 5월 자신의 피아노 리사이틀 벨베데레를 앞두고 음악실 초대석을 찾아왔던 강렬한 섬세함의 소유자 최형록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날 최형록은 수채화처럼 투명하게 스며드는 음색과 담담하면서도 견고한 구성력으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 풍경을 그려주었었죠. 그 가운데 특히 투명한 음색이 인상적이었던 프랑스 작곡가 라벨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캔버스 위에 색채가 점점 번지는 듯한 최형록의 연주 만나보시죠. 라벨의 거울, 세 번째 곡 바다 위의 작은 배. 5월 13일 라이브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졌던 최형록의 피아노 연주, 실황 연주 전합니다.

라벨의 거울 가운데 세 번째 곡, 바다 위의 작은 배, 최영록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피톤치드를 소리로 느낀다라는 청취자 소감 있었었죠. 그리고 이때 콩 스튜디오 담당하시는 엔지니어께서 이분은 닥터 피아노시라고 섬세한 힐링의 시간이라고 소감 전해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맑고 따뜻했던 최형록 피아니스트의 연주, 초대석 실황 연주 감상해 보았습니다. KBS 음악실, 오늘은 피아노 셀렉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피아니스트는 막힘없는 설명과 담백한 해석으로 음악 감상의 폭을 넓혀주었던 3월 살롱드 피아노의 마스터 이태기입니다. 렉처 콘서트계의 신성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던 이태기의 살롱드 피아노였죠.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연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명쾌한 음색이 돋보이는 이태기의 쇼팽 뱃노래 작품 60 준비했는데요. 곤돌라의 흔들림을 연상시키며 시작하는 이 곡은 다채로운 리듬과 화성 진행 그리고 그 아래 유려한 선율이 어우러지며 듣는 사람을 강렬한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머물게 하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음악의 긴장과 이완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이태기의 해석 다시 한번 음미해 볼게요. 지난 3월 10일 KBS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졌던 이태기의 피아노 실황 연주 감상하시죠.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KBS 음악실 피아노 셀렉션 마지막으로 만나볼 피아니스트는 지난 3월 18일 음악실 초대석을 찾아왔던 김태형입니다. 8년 만에 신보 안개 속의 메아리를 발표하고 음악실을 찾아와서 계절의 흐름을 담은 음악들을 들려주었었죠. 그중 푸른 여름의 인상을 닮았다고 소개해 주었던 슈만 숲의 전경 가운데 첫 번째 곡, 숲의 입구, 두 번째 곡, 잠복한 사냥꾼, 이렇게 두 곡을 김태형의 피아노 연주로 초대석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역사 속에서 좀처럼 유래를 찾기 어려운 복잡한 선거제도를 지닌 나라가 있었습니다. 1797년에 막을 내린 베네치아 공화국인데요. 최고 지도자를 뽑을 때 무려 10단계의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대평의회 의원들 중 제비뽑기로 30명을 골라내는 걸로 시작해서 추첨과 투표, 또다시 추첨과 투표를 반복하는 시기였는데요. 무려 530년이나 이어진 이 복잡한 선출 과정은요, 부패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제도로서 인간의 욕심을 견제하려고 했던 셈이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르는 이 지방선거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오랜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겠죠?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겉벌 작품 24번 가운데 헝가리 행진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에프랑 크루츠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는 다 하고 오셨나요?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오늘 잊지 말고 투표장에 가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옛 베네치아 공화국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의 제도는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과 탐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모처럼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늘도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 더 바쁘게 일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저희가 즉석 신청곡은 아니지만 원하시는 때를 같이 적어주시면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PC콩이나 모바일콩으로 듣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7767번 쓰시는 분도 타악기 연주 많이 많이 듣고 싶다고 그러셨죠? 말씀하신 조플린의 메이플 리프 랙 준비했습니다. 이블린 글래니의 퍼커션 연주입니다.

오펜바흐의 캉캉까지 마림바 연주로 들었습니다. 루드비히 알베르트의 연주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스콧 조플린의 메이플 리프 랙이었고요. 이블린 글래니의 퍼커션 연주였습니다. 혜정님이 첼로 캠프 다녀오셨다고요?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다운 도나우강 첼로 버전으로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첼로 버전을 못 찾아서 현악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그 전에 첼로 음색 가득한 곡 한 곡 더 덤으로 준비했습니다. 알베니스의 세비야 콜롱 필하모닉 첼리스트의 연주로 먼저 듣겠습니다.

혜정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작품 314번 알렉산더 슈나이더 오중주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알베니즈의 세비야, 쾰른 필하모닉 첼리스트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에서 제비 가운데 도레타의 꿈 준비했고요. 유제니아 주커만의 플룻과 데니스 헬미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네, 내가 거리를 걸어가면 뮤제타의 왈츠로 잘 알려진 곡이죠. 소프라노 에바 마튼의 노래와 미넨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제비 가운데 도레타의 꿈이었고요. 유제니아 주커만의 플룻과 데니스 햄리시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봉용님께서 이제 6월이라서 청해 주신 곡 같은데요. 차이콥스키의 4개 가운데 6월 팬노래 미하일 플라트니오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인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4개 가운데 6월 뱃노래였습니다. 봉용님께서 미하일 플라티뇨프의 연주로 듣고 싶다고 하셔서 그대로 전해드렸고요. 러시아의 6월이라 그런지 우리의 6월 느낌과는 조금 다르죠. 항상 좀 쓸쓸함이 느껴지는 6월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곡은 호른 협주곡인데요. 라인홀트 글리에르의 작품입니다. B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헤르만 바우만의 호른과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글리에리의 호른 협주곡 비플랫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헤르만 바우만의 호른과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생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종합월간지 아르떼 매거진 6월호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창간 2주년 기념호인 이번 호에서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플루티스트 최나경을 집중 조명합니다. 리코더를 불던 소녀가 유세 오케스트라를 거쳐서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기까지 그 단단한 여정이 실려 있고요.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칸 국제영화제 소식, 올해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에서 올해의 관현악상을 받은 사샤 괴첼 울산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인터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계의 소식이 언제나 풍성하게 담겨있는 아르떼 매거진 6월호, 원하시는 분들은 생클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6월호에는 구스타보 두다멜의 이야기도 실려 있는데요. 곧 뉴욕필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할 구스타보 두다멜의 지휘로 레너드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가운데 가장 신나는 만보 듣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가운데 만보였습니다. LAP를 이제 떠나서 뉴욕으로 본거지를 옮긴 구스타보 두다메리 지미아는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듣기만 해도 신나지만 실황 연주를 보시면 단원들이나 관객들이나 서로 막 만보라고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그 실황 연주는 더더 신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생생 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1: 아하, 이거구나.

아름다운 걸 보면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단순히 소유하는 걸 넘어서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거기에 담긴 이야기를

아름다움에 담긴 비밀을 궁금해하는 사람이었죠. 곤충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프랑스의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파브르보다 2세기 가까이 앞서 태어난 여성 생태학자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의 이름은 좀 생소한데요. 문학수첩에서 번역해 출간한 책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은 바로 그녀의 생애와 업적을 상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사후 한동안은 곤충과 꽃을 예쁘게 그린 여성 화가 정도로 기억됐지만 사실 그녀는 뛰어난 곤충 생태 연구자였습니다. 남들이 아름다운 나비의 죽은 표본을 수집할 때 그녀는 그 나비의 일생을 궁금해했고요. 단지 궁금해하는 걸 넘어서 애벌레를 기르고 번데기를 지켜보며 나비의 변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꽃과 벌레를 함께 그리는 사람은 많았지만 곤충이 뭘 먹고 살고 어떤 식물 위에서 자라는지 또 곤충과 식물의 관계를 한 그림 안에 담은 건 메리안이 최초였습니다. 다른 박물학자들이 표본처럼 하나씩 떼어놓고 생물들을 바라봤다면 메리안은 자연을 하나의 연결된 세계로 봤던 셈입니다. 이런 관찰은 13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누에를 직접 키우면서 일기의 그 과정을 세밀하게 적었고요. 화가였던 의붓 아버지에게서 그림을 배워서 눈으로 본 바를 기록할 수 있었죠. 메리안은 말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서로 다르고 세상은 너무 복잡하다. 나는 내가 직접 관찰한 사실만 기록하겠다. 이렇게 자신이 관찰한 바를 꽃 그림책과 애벌레 책으로 엮은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그녀는 52살에 더 많은 곤충을 보기 위해서 남미의 수리남으로 떠납니다. 17세기 여성에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여행이었지만 그녀는 직접 열대우림을 누비며 곤충과 식물 수백 종의 생활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후대 사람들이 그녀의 연구보다 그림의 아름다움에 더 주목하면서 그 위대한 연구의 가치와 의의가 가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게다가 일부 학자들은 그녀의 책들을 여성 작가가 상상으로 써낸 오류투성이의 책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의 업적은 21세기에 들어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곤충의 생활사를 기록한 과학자이자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발견한 생태학자, 그리고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선구자로서 말입니다.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은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곤충을 관찰했던 건 아닙니다. 그녀를 사로잡았던 건 알고 싶다는 호기심과 알아냈을 때 느끼는 발견의 기쁨이었죠. 그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깨닫고 있었겠죠. 애벌레 한 마리를 오래 들여다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요.

포레 르파피옹 엘라 플루에르 작품 1의 1번이었습니다. 나비와 꽃이었고요. 베이스 바리톤 애슐리 리처스의 노래와 조세프 미들턴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문학수첩에서 나온 책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메리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볼프강 폰 베테도 메리안의 작품에 이런 찬사를 보냈다고 해요. 예술과 과학, 자연의 관찰과 예술가의 의도 사이를 넘나들었다. 그러니까 그녀의 기록이 과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뛰어났다라는 평가인데요. 참고로 오늘 소개한 이야기가 실려있는 책 마리아 지빌라 메리아는 22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쓴 책입니다. 박물관학자와 미술사학자, 생물학자와 과학철학자 등등 정말 많은 이들이 그녀의 삶과 연구를 다각도에서 탐구하고 있는데요. 메리안이 직접 그린 그림들도 많이 실려있는데 표지만 한번 보셔도 눈이 즐거워질 것 같은 책입니다. 이렇게 예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다 인정받는 책은 드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 신청곡이네요. 7339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는데요. 레나드 코헨의 할렐루야입니다. 오늘은 투 첼로스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7339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레너드 코헨의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투첼로스의 연주로 들었고요. 이어서 프랭크 처칠의 Someday My Prince Will Come, 디즈니 애니메이션, 디즈니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이죠. 백설공주에 나왔던 곡인데요. 언젠가 나의 왕자님이 올 거야. 소프라노 바바라 헨드릭스의 노래와 에비로드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지고이네르 레벤, 유랑의 무리 작품 29의 3번이었고요.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이 노래했습니다. 다음 곡도 5108번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가운데 네 번째 곡인 마제파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이제 이민찬 씨가 반 클라이번 콩쿨 때 준결승에서 했었던가요? 아, 저는 이 마제파는 일부러 찾아듣지는 잘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조마조마하고 피아니스트의 그 손이 괜찮을까? 뭐 근육은 괜찮은 걸까? 그래서 좀 그 연주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신청해 주신 덕분에 한번 더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민찬의 연주입니다.

5108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가운데 네 번째 곡인 마제파 임윤찬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 조마조마하면서 들었어요. 이번에는 플랑의 세계의 무궁동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아세 모델의 세 번째 곡 알레르트,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과 낸시 알렌의 하프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까 리스트에서도 초절기교가 나왔는데 이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에서도 초절기교를 느끼셨을 겁니다. 생상스의 마지막 또 피아노 협주곡이기도 하죠. 이집트라는 부제가로도 알려져 있는 또 F장조 작품 103번 가운데 3악장이었습니다. 몰토 알레그로. 알도 치콜리니의 피아노, 세르주 보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는데요. 아, 정말 화려하고 매혹적인 연주인데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그 영상을 보면 또 아찔하더라고요. 아, 이집트에 실제로 생상스가 휴가를 가서 또 영감을 얻어서 작곡된 작품이라는 일화가 전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플랑의 세계 무궁동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아세 모델의 세 번째 곡 알레르트였고요.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과 낸시 알란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혜자님이 취미로 클래식 기타를 치는데 꼭 들어보고 싶은 음반이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생생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을 카즈히토 야마시타의 연주로 들어보고 싶어요. 전곡은 아무래도 어려울 테니 1악장만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또 기타의 또 초절기교를 보여주는 카즈히토 야마시타의 연주로 그럼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몰토 김혜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몰토를 카즈히토 야마시타의 기타 연주로 들었습니다. 감탄이 나오는 기타 연주였어요. 이어서 계속해서 분위기를 고조하는 멘델스존의 발린 협주곡 2단주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듣겠습니다. 장영주의 바이올린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연주로 들었고요. 오늘 끝곡은 듀크 엘링턴의 It Don't Mean a Thing입니다.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2. Are you know what to do?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함머클라비어 전악장을 파질 사이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을 이다 핸델의 바이올린, 게나디 로제베스트펜스키가 주요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82년 실황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조명구만 오늘 첫 곡입니다.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5번 A단조, 크리스티안 폰 데어 골츠의 첼로, 힐레 페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입니다.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5번 A단조, 크리스텐 폰데어 골츠의 첼로, 힐레 페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 오늘 명연주 명곡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이다 핸델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실황 레코딩인데요. 스튜디오 레코딩도 있습니다만은 또 실황의 열기가 더해져서 뜨거운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약간 느린 템포의 진한 연주, 핸델의 뭐 전매특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소음은 실황 레코딩이니까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 이다 핸델의 바이올린, 게나디 로제스트벤스키가 주연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82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그래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 도이치번호 957 가운데 6번 먼 곳에서 바리톤 한스 오터의 음성 제랄드 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연가곡 백조의 노래 도이치번호 957 가운데 6번 인데어 페른의 먼 곳에서 한스 오터의 음성 제랄드 모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클라비어 전악장입니다.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머클라비어라는 제목에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요. 이 함머클라비어는 이탈리아어의 피아노 포르테를 독일어로 직역한 거라고 음악 해설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냥 클라비어라고 해도 될 것을 함머, 망치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강약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직역했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당시에 이 베토벤이 이 곡을 쓸 무렵에는 피아노의 기능이 아주 발전을 해서 이전과는 달리 옥타브 폭도 넓고 디나믹도 향상이 되고 해서 이 작곡가로 하여금 피아노 곡을 쓰게 하는 그런 욕구를 강하게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영국의 브로드우드 피아노는 당대 가장 유명했던 그런 피아노로 작곡 욕을 자극하는 데 충분한 그런 피아노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베토벤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간에는 단순한 번역이라고 하지만 그런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 시작 부분에 강주를 비롯해서 또 느린 악장에 이 즉흥 연주에 가까운 그런 무아지경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함머클라비어 전악장 파질 사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비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한목클라비어 전악장 파질사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벌써 데뷔한 지가 몇십 년이 됐네요. 파질사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아주 신선한 그런 연주로 앞날을 예견하게 했죠. 이 바흐의 곡을 데뷔 앨범으로 연주했는데 정말 그 생명력이 대단한 그런 연주를 들려줘서 분명히 대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역시 예견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한목클라비어 파질사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서 오늘 마지막 곡 프란체스코 제미니아니의 콘체르토 그로소 디단초 이 곡은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작품 번호 5의 12에 의한 작품이죠. 만 에스파니의 합시코드 콘체르토 퀘르니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아버지 정재원을 회고하며 남긴 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다가 남의 허물이나 뒷이야기, 다른 사람의 흉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선친께서는 코를 골며 잠이 드셨다. 선친께서는 평생 다른 집안의 은밀한 일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는 들을수록 흥미가 없어져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코 고는 소리가 우레처럼 커질 뿐이라고 하셨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다산의 아버지는 험담하지 마라, 이렇게 훈계를 하지 않고 대신 험담이 나오면 코를 골았습니다. 이 또한 험담하는 사람을 험담하지 않으려는 태도 아니었을까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산은 큰 덕을 지닌 군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럴 수 있었겠는가 감탄을 했노라 글로까지 남겼는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탄이 훈계보다 더 세구나. 다산이 평생 기억한 건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모습이었으니까 말이죠.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스웨덴의 대표적인 여름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앤 반 리그 그란스카스 리카 드렉트. 이 푸른 실록의 옷자락 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아름다운 여름날의 자연과 이에 대한 신의 축복을 담은 가사를 담은 노래인데요. 아, 이 북극권의 사람들에게 여름이란 정말 자연의 큰 위로가 아닐까요? 손꼽아 여름을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 스웨덴의 혼성 아카펠라 그룹이죠. 더 리얼 그룹의 하모니로 수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했습니다. 이리 훌륭한 아버지를 뒀으니 다산 정약용이 있었구나.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또 아버지의 모습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감탄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정약용 선생의 모습을 보면서 난 오늘 부정적인 험담보다 긍정적인 감탄을 많이 했는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 나가시 도이치번호 795 중에서 네 번째 곡 이어드릴게요. Dank Zagung an den Bach, 신의 물에 감사란 뜻입니다. 청년이 자신을 아가씨가 있는 물방앗간으로 인도해준 신의 물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감사의 노래죠. 너의 노랫소리 울림이 바로 이런 뜻이었니? 소리 내어 흐르는 내 친구야. 물방앗간으로 가라고 날 이끌어주려 했던 거니? 내가 그녀를 찾은 걸까? 아님 그녀가 널 보낸 거니? 난 알고 싶구나. 물방앗간 아가씨를 짝사랑하는 이 청년의 설렘이 그대로 느껴지죠? 바리톤 마티아스 꾀르네, 에릭 슈나이더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이 피아노 연주가 뭔가 그 물의 흐름을 표현한 듯한 두 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아프덴 바서 쭈징한, 물 위에서 노래함, 도이치번호 774였습니다. 저녁 노을의 풍경 속, 반짝이는 물결 위에 흔들리는 조각배를 바라보면서 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이 물처럼 멈추지 않는 시간과 또 삶의 덧없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루돌프 얀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슈베르트의 작품,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도이치번호 795 중에서 네 번째 곡, 시냇물의 감사였습니다. 바리톤 마티아스 게르네가 불렀고요. 에릭 슈나이더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체코 작곡가입니다. 모차르트에게 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알려진 아티스트죠. 요제프 미슬리베체크의 오페라 파르나체 중에서 1막에 나오는 당신 마음의 사랑이 깃들기를, 디 빠를리 인세노 아모레 감상하시겠습니다.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앞두고 부르는 이 폰투스의 왕 파르나체의 아리아입니다. 한국의 카운트 테너 빈스 이의 음성, 조르주 베트르가 지휘하는 아르모니아 아테네아의 연주입니다.

요세프 미슬리베체크의 오페라 파르나체 중에서 폰투스의 왕 파르나체가 부르는 당신 마음의 사랑이 깃들기를 이었습니다. 카운트 테너 빈스 이가 불렀고요. 조르주 페트로가 지휘하는 아르모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주케로 보나치아리의 미세레레, 자비를 베푸소서였습니다. 이 주케로

호가 본명은 아니고요. 이게 이탈리아어로 설탕이란 뜻이라고 하나요? 그만큼 설탕처럼 매혹적이고 달콤한 노래를 많이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였을까요? 이름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미세레레는 영어 가사를 록밴드 U2의 리더 보노가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곡이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주케로가 직접 함께 불렀습니다. 19세기 독일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일명 뱃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벨뉘 어뉘 다묵,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이요. 호프만의 친구 니클라우스와 또 호프만이 사랑에 빠진 사교계 여인 줄리에타가 곤돌라를 타고 부르는 이중창입니다. 이 뒤에 니클라우스가 호프만에게 그녀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이미 사랑에 눈이 먼 호프만은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죠. 소프라노 제시 노먼과 메조소프라노 앤 머레이의 하모니, 실뱅 깡브룰랭이 지휘하는 라몬의 왕립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19세기 독일 작곡가들의 오페라 두 편 만나봤네요. 방금 들으신 곡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오베론 중에서 I Revel in Hope and Joy Again, 다시 희망과 기쁨의 겨워였습니다. 요정의 왕 오베론의 도움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는 주인공 휴온의 아리아였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였죠.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뱃노래,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이요. 소프라노 제시 노먼과 메조소프라노 앤 머레이가 함께 불렀고요. 실뱅 깡브룰랭이 지휘하는 라몬의 왕립극장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미국 민요 들어보시죠. 매기, 우리에겐 매기의 추억이란 제목으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포가수 진 레드패스의 음성입니다.

미국 민요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Spiritual, 영가였어요. Down in the river to pray. 강가에 모여 기도하며. 소프라노 산드라 사이먼과 고음악 앙상블 아폴로스 파이어 멤버들이 함께 했고요. 먼저는 매기의 추억, 매기였습니다. 아, 그녀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없던 추억도 생기는 것만 같은 정말 먼 옛날의 일들을 회상하게 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네요. 스코틀랜드의 포크 가수 진 레드패스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바흐는 이런 제목의 세소 칸타타를 작곡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만족한다. 작곡 시기는 그의 나이 41살에서 2살, 1726년에서 27년 사이로 추정되는 작품인데요. 그 무렵 바흐가 있었던 곳은 라이프지히. 그가 라이프지히에서 성 토마스 교회와 성 니콜라이 교회 같은 여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교회 칸타타와 성악곡을 집중적으로 작곡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바흐는 사냥

칸타타, 커피 칸타타, 농부 칸타타를 비롯한 세속 칸타타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작곡했죠. 그래서 바흐가 공식 직무로 맡은 교회 음악 틀 밖에서 오페라에 가까운 극적인 성악 양식을 실험할 수 있었던 장르가 바로 세속 칸타타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바흐는 바로크 시대 대표적 오락 장르인 오페라를 단 한 작품도 남기지 않았지만 세속 칸타타라는 성악 장르에서만큼은 사냥, 결혼, 농부나 커피 등 오페라에서나 다룰 법한 세속적인 주제를 갖고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음악을 불어냈다. 실제로 바흐의 세속 칸타타는 극적인 구성, 오페라적인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코믹하고 극적인 상황을 담고 있어서 연기 없는 소규모 오페라 같은 성격을 띠는데요. 이런 점에서 세속 칸타타는 그가 오페라 작곡으로도 향할 수 있었을 상상력과 극적인 감각을 교회 밖에서 구현해본 장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바흐와 그의 세속 칸타타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나는 내 안에서 만족한다. 이 세속 칸타타 내용을 자연스럽게 바흐 자신의 심정과 겹쳐보게 되는데요. 4개의 레치타티보와 4개의 아리아로 구성된 세속 칸타타 나는 내 안에서 만족한다 전체 내용은 이렇게 엮어집니다. 나는 내 안에서 만족한다. 부와 명예가 크게 따르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목과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나의 기쁨은 허세를 부리는 어리석음과 헛된 욕망을 쫓는 소란스러움 같은 욕망을 억제하는 즐거움. 바깥의 풍요 속에서도 마음이 불만족하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돈과 쾌락, 명예를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덕으로 경멸할 줄 아는 능력이 더 부자. 참된 부자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워지는 마음이고, 소유는 기쁨보다 더 무거운 근심을 가져오니 무얼 만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만족하라. 그렇게 나의 영혼에게 만족하라고 이야기한다. 고귀한 사람은 진주조개와 같아서 자기 안에서 풍요롭고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바흐는 마지막 여덟 번째 아리아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상의 행복이여, 너에게 자신을 맡기는 마음은 언제나 슬픔 없이 황금 같은 시간을 노린다. 결혼이라는 삶의 자리에서도 내 안에서 만족하는 게 필요하고 그 만족이 천상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느꼈던 걸까요? 그는 이 마지막 여덟 번째 아리아 천상의 행복을 결혼 칸타타 세 번째 아리아에서 가사만 달리에 재사용하기도 하죠. 바로 그 노래 바흐의 세속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16 마지막 여덟 번째 곡이자 네 번째 아리아 천상의 행복 힘리시의 페그닉 잠카이트입니다.

바흐의 세속한 타타, 나는 내 안에서 만족한다의 마지막 곡 천상의 행복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도로시 밀즈, 오르페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바흐의 작품 골랐습니다. 예수, 인간의 소망, 캠브리지 킹스 컬리지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죽기 살기로 농사 짓는 일밖에 없는 아재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야야, 너희들 말이야. 어디서 무슨 짓을 하든 어깨 힘 빼고 살아. 서정홍 시인의 고백 2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어디서 무얼 하든 어깨에 힘 빼고 살라는 그 말씀은 평생 흙과 함께 살면서 얻은 깨달음이었겠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라고도 하셨다는데요. 어깨에 힘 들어간 사람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시인은 자신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자신의 어깨도 가끔 점검해 봐야 하는 걸까요? 신창렬 김주리 작곡 바람은 봉봉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신창렬의 노래 그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신창열 김주리 작곡 바람은 봉봉 신창열의 노래 그림의 연주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서종홍 시인의 902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무얼 하든 어깨 힘 빼고 살라는 어른의 가르침 이야기였죠. 교만해선 안 된다. 사람에게 뻣뻣하게 굴지 말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어깨에 힘 들어간 사람도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요? 불필요한 힘을 잔뜩 주고 있진 않은지 가끔은 자신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보네요. 오늘 한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요 여유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성 작곡 잃어버린 소리 이어드리죠. 정순윤의 흑음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매창시 오철 작곡 이화우 흩뿌릴째 장문희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앞서 김대성 작곡 잃어버린 소리 함께 하셨는데요. 정순현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천년의 향기 이어드리겠습니다.

밤늦도록 쉬지 않고 옷감을 짜네. 배틀에 있는 옷감 한 필, 결국 누구의 옷이 되려나. 손에 가위를 잡았지만 추운 밤 열 손가락에 다 얼었구나. 다른 사람의 홀레복을 지으며 해마다 홀로 잠든다네. 이 시는 헌한 서론이 지은 빈여음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노래라는 뜻이죠. 겨울밤에도 잠 못 자고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여인. 다른 사람들의 홀레복을 짓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홀로 잠든다고 했습니다. 헌한 서론이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여성들, 가난한 여성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 밖에도 세상사에 두루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시에 담아냈는데요. 변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국방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시도 썼죠. 축성원이라는 시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힘들여 쌓는 것은 좋으나 운 중에 위상과 같은 이가 없구나. 성을 쌓고 또 쌓으면 벽이 높아 적을 막을 수 있으려나. 다만 적이 많이 몰려와 성이 있어도 막지 못할까 두렵네. 여기서 운중의 위상이란 한나라 운중지역의 태수를 지낸 위상이란 인물을 말합니다. 그는 덕이 높아서 군사들을 잘 대우했고 사기가 높아진 군사들이 적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느라고 병사들을 고생만 시킨다면 마음속에 원망이 쌓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많은 적을 당해낼 수 없으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현실에 늘 관심을 갖고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했던 시인 헌한 서론. 그가 주목받은 이유는 단지 여성 시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과 생각이 누구보다도 깊고 넓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천년의 향기, 이정현 작곡 진경을 위한 사계 중에서 봄 들으셨습니다. 정향의 한시에서 춘일 견흥, 봄날 흥에 끌리다 이 부분을 노래하는 곡이었는데요. 박진희의 노래, 이주인의 25연 가요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이병욱 작곡 대금과 가야금 이중주, 앵두와 살구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황교율의 대금과 김혜선의 가야금, 권성택의 장구장단입니다.

이병욱 작곡 대금과 가야금 이중주 앵두와 살구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황규일의 대금과 김혜선의 가야금 권성택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김영재 작곡 견명곡 단모리로 시작해서 자진모리, 카덴자를 거쳐 단모리, 느린 타령으로 마치는 곡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갑수의 희금과 김영재 장구장단입니다.

김영재 작곡 견명곡 들으셨습니다. 해금의 활과 개방현을 사용해서 강아지가 뛰어나는 모습을 표현한 곡이었는데요. 한갑수 해금과 김영재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중은 사람을 맞이하는 겁니다. 맞다에 웅이라는 접사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마중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므로 긴장이 있고 그리움이 있는 행위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저희 집에 가끔 외국 학생들을 초대하는데 그때 저는 지하철역까지 마중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놀라곤 하는데 마중에는 이렇게 놀라움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마중을 소중히 하면 좋겠습니다. 조현용의 우리 말로 깨닫다 라는 책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마중이라는 말은 맞다, 즉 맞이하다 라는 말에서 온 단어죠. 예전에는 기다리던 사람이 오기로 돼 있으면 꽤 멀리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교통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리운 사람끼리도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만나고 싶어서 또는 길을 찾기 어려울까봐 조금이라도 더 멀리 마중을 나갔죠. 그런 마중에는 그리움과 반가움, 미안함, 고마움, 놀라움 그 모든 것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중을 좀 더 소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글쓴이의 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교통, 정보, 통신 이 모든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마중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좀 더 긴 마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라도 굳이 그곳에 나가서 버스에서 내리는 식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몇 걸음이라도 더 나가서 마중하려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조용욱 작곡 북클 숙명가요금연주단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승지였습니다.

세종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비행기나 기차, 지하철에서 내리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 출구. 가끔 출구라는 단어가 일상에 아주 가까이 있는 시 같고 무척 철학적인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구를 프랑스어로는 소르티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제비를 뽑다, 운명을 나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죠. 그저 어딘가로 나를 내보내는 안전한 통로라는 느낌만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통과해야 할 문이라는 느낌, 나에게 주어진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어원에 짙게 깔려있네요. 소르티는 솟구쳐 일어나다라는 역동적인 뜻도 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가라는 돌격이라는 명령어도 소르티라고 하네요. 출구란 우리가 닿고 싶은 곳으로 향하는 통로이자 몇 번 출구에서 만나자는 만남의 장소 이름이기도 하고 돌격의 힘도 품은 말이라는 것. 새삼 출구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어보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OST에서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흘렀던 파이널 Last Exit to Brooklyn 전해드렸습니다. 마크 노플러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캐나다 퀘벡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카트의 Rainbow Bridge였습니다. 김경한 씨,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신 세

가족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강미진 씨, 마지막 비상구가 새로운 출입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오늘 첫 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르 특집 1편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의 해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탱고 아티스트 고상지 김아람 씨의 열정적인 안내로 잘 몰랐던 탱고의 깊숙한 곳까지 탐구하는 세 번째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쿠바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농부 가수라고 저는 늘 소개해드리는데요. 산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노래를 쓰고 부르는 가수. 악보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기타 한 대 들고 그렇게 음악을 하는데요. 폴로 몬타니에스의 노래 가운데 내일은 어떨까? 꼬모세라마니아나 들어보시죠.

두 곡의 스페인어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멕시코 가수죠. 루이스 미겔이 노래한 마니아나 데 카르나발이었어요. 영화 흑인 오르페의 주제곡 마니아 지 카르나발을 스페인어로 노래했죠. 그래서 제목도 마니아나 데 카르나발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쿠바의 가수 폴로 몬타니에스가 노래한 내일은 어떨까 꼬모 세라 마니아나 먼저 들으셨고요. 넷꾸러기네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운전하면서 차에서 들었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느긋하게 앞뒷문 열어놓고 낭만 있게 즐깁니다 하셨네요. 세대주가 저녁 먹고 온다니 여유만만입니다 라고 하하하 라고 아주 크게 웃어주셨어요. 네. 오늘 그러게요. 오늘 늘 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들으시던 분들이 집에서 좀 편안하게 들으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오늘 좀 더 특별히 편안한 세상의 모든 음악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방선복 씨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예쁜 윤수라 첫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언제나 널 응원할게 하시면서 6월 3일에 듣고 싶다고 신청곡도 보내주셨네요. 네, 윤슬이 첫돌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 제목이 내일의 아이들입니다. Ming Ti and the Heights라는 제목 중국의 어후 연주자 지아펑 팡이 연주하고요. 이어서 방선복 씨께서 청하신 곡 You Raise Me Up은 조시 그로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조시 그로반이 노래한 You Raise Me Up이었고요. 그 전에는 중국의 얼후 연주자 지아펑 팡의 연주로 Minty and the Heights, 내일의 아이들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스메타나의 교향시 Marvelous, 나의 조국 가운데 총 6곡 가운데 두 번째 곡이죠. 불타바. 체코에서는 이 강을 불타바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몰다우라고 하죠. 네, 불타바를 라파엘 쿠벨리크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가운데 불타바였습니다. 라파엘 쿠벨리크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2561번 쓰시는 분, 내일 세금 방청하기 위해서 지금 아들과 서울 가는 길입니다. 당첨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하루 일찍 올라오고 계시네요. 설레는 마음, 여행 가는 기분, 세금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내일 뵙죠. 그리고 3169번 쓰시는 분, 아기 목욕시키며 방송 듣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따라다니며 놀아주고 밥 먹이고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욕 시간만 되면 바쁘게 흘러가던 하루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장구를 치며 깔깔 웃는 아기 웃음소리, 욕실의 물소리, 거실에는 좋은 음악이 흐르는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휴식입니다. 오늘도 육아하느라 애쓰고 계실 모든 부모님들께도 작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3169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 뭐 에디트 피아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손꼽히는 곡 중에 하나죠. 그녀의 말년에 아니요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노래하는 곡입니다. Non, je ne regrette rien. 글쎄요, 오늘 투표하신 분들의 주제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들어보시죠.

0: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관심 있게 듣기는 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던 탱고의 거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시간. 어제와 그제는 탱고의 클래식을 알 수 있는 곡들, 또 탱고의 리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위대한 탱고 작곡가와 연주가들, 그들이 나눈 우정과 존경에도 귀 기울여 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에도 탱고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탱고를 연주할 때 등장하는 악기들, 그리고 편곡 이야기와 숨겨진 탱고의 보석 같은 음악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매혹적인 탱고의 세계로 안내해 줄 두 분 모셨습니다.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씨, 그리고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입니다.
0: 네. 아, 3일 연속으로 만나니까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데.
1: 저희도 그렇습니다.
0: 더구나 음악 얘기를 나누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1: 네. 아, 너무 좋고요. 특히 저희가 어제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여러분들께 탱고를 들려드려서 너무 기쁜데, 네. 문제는 저희의 사심이 너무 담긴 곡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사심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돼서 저희는 굉장히 영광이지만 아무쪼록
0: 아니, 어쨌든 듣기 힘든 곡들 많이 들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네. 저희는 정말 좋습니다. 정리가 좀 되기도 하고요. 네.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탱고 연주에 등장하는 악기 이야기를 먼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탱고 하면 반도네온을 먼저 떠올리지만 탱고에 사용되는 현악기의 역할도 상당하다는 걸 지난 이틀 동안 실감했어요.
2: 네, 제가 아무래도 그 바이올린 연주자, 현 연주자이기 때문에 그 탱고 음악에서 현악기가 또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전설적인 연주자들의 명연주를 이 짧게나마 특징과 함께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0: 네, 뭐 같은 현악기지만 왠지 클래식과는 연주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2: 네, 사실 악기가 모양이 같고 사실은 클래식에서 쓰는 악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사실은 이 탱고 음악에서는 뭐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 뭐 퍼커션 효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멜로디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탱고 스타일로 맞게 편곡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레이징이라고 저희가 프라세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악보에 써진 것과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처음 저희가 배울 때 네. 처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악보를 믿지 마라. 아. 그리고 귀를 믿어라 라고 하는데요. 악보에 써 있는 그 음가라는 거를 파괴하라고 많이 가르치세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클래식 연주를 하다가 온 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악보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처음에 다들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깨 부수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리의 흐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저희도 이제 어깨 너머로 그 거장 선생님들도 더 거장 선생님들의 오케스트라에서 직접 활동을 하시면서 다 어깨 너머로 배워온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시 언급해드렸듯이 솔로 연주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이 멜로디가 재창조되는 지점, 원래의 악보 받은 것과 많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또 알 수 있고요. 또 리듬 파트를 연주할 때는 탱고 연주가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춤을 잘 출 수 있게 해야 하지만 또 퍼커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금 날렵한 현악기인 저희 바이올린 같은 경우가 약간 그 퍼커션의 역할도 하고 실제로 그런 소리도 내지만 또 한편으로 그 리드미컬한 구간을 연주할 때도 그 보통 클래식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굉장히 활의 아랫부분을 사용해서 아주 강하고 짧은 소리 그리고 아, 네. 무거운 소리를 섞어가지고 이 탱고의 리듬감이라고 하는 스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이제 소리를 깨끗하고 예쁘게 아름답게 내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 삶의 먼지 실제로 그 단어가 무그레라고 하는 단어가 아, 있는데요. 땅고의 무그레라고 해서 그 뭐 삶의 먼지가 묻은 것처럼 그 소리의 질감이나 음색의 그런 애절함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아, 삶의 먼지가 묻은 것 같은 질감의 질감과 음색이라는 표현이 참 아, 정말 시적인데요. 이 저는 탱고의 그 악보가 참 궁금했어요. 재즈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유롭고 놀라운 이 탱고 연주를 악보는 어떻게 기록하고 또 연주자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지 참 궁금했어요.
2: 네, 그래서 이제 그 탱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유의 리듬이나 그 템포가 또 자주 변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악보에 전부 완벽하게 옮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악보를 받아보았을 때 굉장히 불친절하게 적혀있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또 탱고 악단 지금 이제 조금 소개해드린 그런 전통적인 여러 탱고 악단들이 본인만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악보를 출판한다든지 어디에 누구한테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꺼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아르헨티나에 가서 뭐에 악보가 있니? 내가 그걸 좀 얻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좀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악보가 있다고 해도 좀 참고를 해서 그 탱고에 대한 그런 그 가지고 있는 이해라든지 그 디테일

0: 를좀 눈치를 봐가면서 해석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불친절한 악보를 들고서 악보에 숨은 디테일을 눈치와 탱고에 대한 이해로 해석한다는 게 참 그게 바로 탱고의 매력이자 탱고 연주자들의 능력이 발휘되는 방식일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더블 베이스는 보통의 연주 방식과 같은지 아니면 또 탱고만의 연주 방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한데요.
0: 아, 더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더블 베이스 연주자분들께서는 그 점원보라고 해서 그 활을 좀 밑에서부터 이렇게 감싸 안듯이 올려서 잡는 그런 활을 사용하시고 활 자체도 모양이 다르게 생겼는데요. 네. 아, 근데 클래식에서도 그것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설명드리는 프렌치 보우도 같이 사용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공연에 가서 보거나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단들을 보면 점원 보우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탱고에서는 이 프렌치 보우라는 첼로 활을 좀 이렇게 뻥튀기 해놓은 것처럼 큰 첼로 활처럼 생긴 이 활을 사용하고 그리고 첼로처럼 똑같이 이제 활을 잡아서 조금 더 날렵함을 가지면서도 그 손목을 이용해서 또 그 묵직함이라든지 아까 말한 그런 스윙감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고요. 그 탱고에서 더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의 그 왼손과 함께 탱고의 그 척추 역할을 하는 그런 템포와 리듬 전반을 지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탱고 음악이 굉장히 그 열정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셔서 네. 막 이렇게 뛰쳐나가고 막 급하게 막 휘몰아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제대로 들어보면 빠른 템포라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이 탱고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 그 더블 베이스 연주자의 역할입니다.
1: 네.

0: 작곡가가 네. 그 현 오케스트라, 현악 오케스트라, 스트링 오케스트라와 함께 발매했던 앨범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앨범은 그 피아졸라의 그 현 그 편곡 그것도 정말 정말 아름답지만
1: 네.
0: 또 연주 그 굉장히 당대에 가장 그 잘하는 연주자들이 또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그 음반 자체의 완성도도 높고
1: 네.
0: 그리고 아무래도 현 연주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앨범이다 보니까 풍성한 그런 현이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풍성한 아름다움을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곡에서 이제 바이올린 솔로를 연주하신 분이 엘비노 바르다로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신데요.
1: 네.
0: 그 분이 바로 조금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 클래식 음악과의 좀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약간 좀 직설적인 소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솔로들을 이렇게 조금 운용하는 방법들이 네. 있는데 그것을 정말 잘 하시는 연주자 중에 한 분입니다.
1: 네. 그러면 바로 그 곡 들어보겠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솔라가 작곡한 곡인데요. Noche de Amor. 사랑의 밤이 되겠네요. 네. 아스토르 피아솔라와 그의 오르케스트라 데 쿠에르다스, 그의 현악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Noche de Amor, 사랑의 밤이라는 곡을 아스트로 피아솔라와 그의 오르케스트라 데 쿠에르다스의 연주로 현악이 아주 풍부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피아솔라의 곡이라고 잘못 전해드렸는데 작곡자가 따로 있네요.
1: 네, 네, 그 루이스 루비스타인이라는 분과 페르난도 프랑코라고 하는 분의 공동 작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탱고에서 타키의 느낌이 날 때가 많은데요. 물론 뭐 피아솔라의 곡 가운데는 뭐 드럼이 아예 들어가는 곡들도 있긴 하지만 그 타키의 느낌이 타키로 연주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 리듬이 곡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0: 많고 또 탱고만의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하던데요.
1: 네,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퍼커션 효과가 있는데요. 오늘은 짧게만 이름 정도 설명드리고 내일 이제 라이브를 할 때 실제로 연주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올린이 내는 소리는 치차라라고 해서 매미 소리라는 게 있고요. 또 채찍 소리라고 해서 라띠고 그리고 땀보라고 하는 약간 작은 북 그리고 까하라고 하는 그냥 이 까하가 박스라는 뜻인데요. 그 악기 몸통을 저희가 까하라고 불러서 몸통을 두드린다고 해서 그냥 까하라는 표현을 쓰고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 바이올린의 뒷면을 조금 이렇게 땀이 난 손으로 이렇게 땀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땀이 난 손으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삑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섞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쇼맨십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활의 대로 이렇게 현을 또 두드려서 튕기고 그 다음에 잡아서 뭐 두루루루 탁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것과 이 몸통 뒤를 두드리거나 옆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여러 개를 튕겨서 소리를 내는 것을 섞어가지고 리듬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 활대로 그 악기에 보면 테일피스라고 하는 그 약간 보통 까만색인 경우가 많은데 그 악기 밑에 있는 또 나무의 조각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또 때려가지고 그걸로 또 리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0: 아, 공연 현장에서는 그 퍼커션 효과를 연주하는 모습이 또 하나의 진짜 그 퍼포먼스처럼 느껴지기도 하던데요. 확실히 설명을 들으니까 연주를 좀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설명도 기대가 되고요. 직접 그 사운드까지 들을 수 있는 거죠.
1: 네.
0: 퍼커션 효과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는 또 어떤 곡이 있을까요?
1: 아, 일단은 그 베이스 퍼커션에 조금 중점을 두어서 그 첫 번째로 이제 베이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곡을 한 곡 가지고 왔습니다. 센티멘토 땅게로라고 하는 곡이고요. 그 트리오 그 삼중주가 연주하는 곡인데 그 어제도 잠시 언급해 드렸던 레오폴도 페데리코라고 하는 그 반도네오니스트와 또 본인의 악단을 가지고 있는 오스발도 벨린젤리 라고 하는 그 피아니스트가 계십니다. 이 벨린젤리 피아니스트와 또 탱고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베이시스트 중에 한 분이신 페르난도 까바르코스라고 하는 이 세 분이 모여서 전설적인 음반을 녹음을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베이시스트 분이 정말 템포를 어떻게 이끌면서 가지고 노시는지 또 그 안에 퍼커션들은 어떻게 그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는지를 주목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 두 번째 곡은요?
1: 아, 네. 두 번째 곡은 사실은 퍼커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이 고상지 선생님께서 이제 그 바이올린 퍼커션을 조금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셔서 이제 내일의 라이브는 고상지 선생님께서 이제 다 이끄시고 저는 이제 연주자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이 고상지 선생님께서 그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나머지 저한테 계속 시킵니다. 퍼커션을
2: 참고로 이제 저는 그 소리를 좋아하지만은 아무한테나 시키진 않고요.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너무 만약에 뭐 음식을 만약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맛없는 김치찌개는 너무 안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퍼커션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뭐 옆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세계 뭐 일본이나 어디냐 죄송합니다
1: 프랑스
2: 이렇게 돌아다닌 적은 없고 보면은 김아람 씨만큼 탱고 퍼커션을 잘하시는 분이 그 거장 선생님 말고는 저는 약간 이분 특수하게 대단하게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아람 씨랑 할 때 한해서 굉장히 퍼커션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0: 아, 네.
2: 네, 그렇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2: 이제 내일은 정말 많은 걸 보여줄 것
1: 네,
2: 같습니다.
1: 정말 계속해서 이제 저한테 시키시는 터라 네. 이제 이번에 곡으로는 제가 퍼커션이 많이 들어있는 곡은 아니고요. 그 또 한 분의 바이올리니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 잠시 이름이 나왔었던 그 엔리케 마리오 프란치니라고 하는 분과 그 아르만도 본티에르가 같이 한 그 오케스트라의 콘트라티엠포라고 하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티미엔토 땅게로, 탱고의 감정, 정서, 마음 이런 의미죠. 드리오 페데리코 베를린지에리의 연주, 그 중에서 특히 베이스 연주 기억에 들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 콘트라티엠포, 뜻밖의 사고 뭐 이런 의미라고 하죠. 차질 이런 의미인데 오르케스트라 프란치니 폰티에르의 연주 두 곡 이어드립니다.

0: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콘트라티엠포였어요. 이 곡은 아스토르 피아솔라가 작곡한 곡이었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엔리케 마리오 프란치니, 반도네오니스트 아르만도 폰티에르가 이끄는 오르케스트라 프란치니 폰티에르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센티미엔토 땅게로, 탱고의 감정, 탱고의 정서라는 곡은 이 곡은 트리오 페데리코 벨린지에리, 레오폴도 페데리코의 반도네온, 오스팔도 벨린지에리의 벨린지에리의 피아노, 그리고 페르난도 까바르코스의 베이스 연주, 그리고 베이스가 내는 퍼커션 효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네, 5751번 쓰시는 분, 온몸으로 스며드는 전율을 음악을 통해 느껴보는 느껴보기는 처음입니다.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놀랍고 아름다운 경지를 느끼게 해주시네요. 두 분의 사심이 담긴 선곡 덕분에 3일째 행복한 경험 중입니다. 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아, 큰일, 큰일이 아니죠?
2: 네.
0: 탱고는 악보에는 표현할 수 없는 프레이즈들의 밀당이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그런 매력적인 장르라고 하셨었는데 말이죠. 네.
2: 그 이제 방금 아람 씨가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또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뭐 반도네온도 바이올린도 피아노도 모두가 그런 탱고식의 탱고 스타일의 프레이즈를 잘 구사해야 되는데,
0: 네.
2: 아주 개인적으로 피아노가 그것을 하는 거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0: 네.
2: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코너에서 그것을 너무 잘한 연주를 하나 이제 한 곡 소개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0: 네.
2: 여러 번 들려드린 분 중 한 분입니다. 이 3일 동안. 네. 바로 마리아노 모레스라는 피아니스트의 그 피아니스트의 그 섹스테토의 이제 그 연주를 갖고 왔습니다.
0: 네.
2: 일단 이 육중주는 굉장히 구성이 특이해요. 일단 네. 드럼이 나오고요.
0: 아, 네.
2: 비브라폰도 나오고요. 그리고 반도네온이 죄송합니다. 이게 뒤에 곡이었네. 죄송합니다.
0: 네네.
2: 무시해 주시고 어쨌든 굉장히 이 피아노의 밀당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물론 반도네온의 밀당도 아름다운데요.
0: 네네.
2: 기타도 진짜 아주 멋지거든요. 이 바이올린이 안 나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1: 좀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요?
2: 좋아하는데 이 밀당을 누가 하는 동등하게 100만큼 잘했을 때
0: 네.
2: 피아노가 할 때 저는 정말 세상에 가장 큰 아름다움을 느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0: 그렇다면 피아노와 반도네온의 밀당인가요?
2: 아, 기타도 너무 잘해서 예, 바이올린을 제외한
1: 없잖아.
2: 없으니까요. 없어요. 이 팀에. 네. 좀 독특한 구성, 악기 구성을 갖고 있고요. 이 마리아노 모레스라는 분은 저 앞서 설명드렸던 카를로스 가르델처럼 배우도 했습니다. 그리고
0: 네.
2: 굉장히 미남이고 그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네. 그래서 한번 네. 제목은 로스 마리아도스. 술 취한 사람들, 술에 취한 이런 뜻입니다.
0: 네. 자, 작곡자는 후안 카를로스 고비안이네요.
2: 아, 네. 그 네. 클래식 작곡가.
0: 그의 곡이고 네. 로스 마리아도스, 술 취한 사람들, 마리아노 모레스, 피아니스트 마리아노 모레스와 그가 이끄는 육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네, 로스 마레아도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곡, 후안 카를로스 고비안이 작곡한 곡이고요. 연주는 피아니스트 마리아노 모레스가 이끄는 그의 육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유가인 씨, 절도 속에 여유를 느끼게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멋진 평입니다.
2: 네.
0: 네. 네. 자, 이번에는 그 반 탱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악기가 사실 반도네온이잖아요. 연관어를 찾아도 반도네온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탱고는 역시 반도네온이지 뭐 이런 말도 성립될 것 같은데 말이죠.
1: 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무대에 오를 때 누군가가 저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탱고에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악기죠. 반도네온이 블라블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이 가슴이 칵 하고 이제 뭔가 이런 기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반도네온도 굉장히 탱고에서 멋진 역할을 하지만은 네. 이상하게 저는 반도네온 없는 탱고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 악기를 전공해서는 아니고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반도네온이 안 들어간 아름다운 탱고 꼭 두 곡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0: 반도네온이 없는 네. 탱고에.
1: 물론 너무 좋아하죠, 반도네온. 하지만 없어도 된다.
0: 글쎄요. 네. 좀 색채를 덜어낸 좀 담담한 매력 같은 걸까요? 반도네온 없는 탱고 음악의 아름다움도 네, 네. 느껴보기로 하죠. 네. 반도네온 연주자가 추천하는 반도네온 없는 탱고곡 네. 어떤 곡일까요? 궁금합니다.
1: 우연의 일치로 둘 다 밀롱가 리듬의 곡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 밀롱가 센티멘탈 이라는 곡과 네. 그리고 엘 포르테니토라는 굉장히 유명한 두 밀롱가 곡이고요.
0: 네.
1: 엘 포르테니토는 저희가 지금 너무 사심을 담아서 지금 한 네 곡 들려드린 카를로스 가르시아라는 피아니스트의 솔로 피아노로 준비했고 네네. 이제 먼저 들을 이제 밀롱가 센티멘탈은 사실 이 팀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 듣진 않고 좋아하는 곡을 이렇게 계속 네네. 다양한 연주자로 막 찾아 헤매는 취미가 있는데
0: 네네.
1: 이 베르나르드 이스콘 훈토라는 팀이 그 앨범이 네. 딱 한 장인데
0: 네.
1: 일단 피아노가 주인데요. 네네. 드럼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일렉 기타가 나오고 근데 네. 너무 피아노가 진짜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데 편곡도 너무 아름답고 근데 아무리 검색해도 이 팀이 어떤 피아니스트가 치는 건지 이 베르나르드가 피아노의 이름인지 팀 이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을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밀롱가 센티멘탈이라는 그러니까 뭐 우울한

0: 베르나르드와 그의 악단의 연주이고요. 두 번째 곡은 엘 포르테니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 이건 이제 포르테뇨라고 하는 게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뭐 사람 이렇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엘 포르테니토라고 해서 그 포르테뇨를 살짝 귀엽게 만들어서 애칭처럼 부르는 어떤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엘 포르테니토는 카를로스 가르시아의 솔로 피아노 연주입니다.

반도네온 없는 탱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밀롱가 센티멘탈이라는 곡. 오메로 만치가 작사하고 세바스티안 피아나가 작곡한 노래였는데 이 곡 베르나르드 그리고 그의 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였습니다. 베르나르디 이스콘 혼토의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엘 포르테니토,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람을 좀 귀엽게 부르는 말이죠. 이 곡을 카를로스 가르시아의 솔로 피아노 연주로, 이 연주 들으시면서 두 분 뭐 잘 아는 연주지만 새삼스럽게 감탄하시면서 들으셨습니다.
1: 그럴 때마다 감탄합니다.
0: 네. 다양하고 깊은 탱고의 세계를 만나고 있는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내일은 그 완결편, 스튜디오 콩에서의 라이브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꼭 귀 기울여 주셔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상지 씨와 김아람 씨가 6월 28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 공연을 하는데요. 바로 그 공연에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그리고 장소는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 공연 제목은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신청해 주시는 분 중에서 5분을 선정해서 1인당 2매의 티켓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은 공연 당일 예술의 전당 티켓 부스에서 당첨 확인 문자와 신분증 제시하고 티켓 수령하시면 됩니다. 내일 목요일 스튜디오 라이브 콘서트도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고상지 씨와 김아람 씨의 공연 티켓 선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씨, 음악의 신세계를 경험하네요.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정복희 씨, 몸치인데도 탱고 음악을 들으니 춤을 추고 싶어지네요. 고맙습니다.
2: 반전에는 없는 탱고의 매력에 흠뻑 빠지셨나요?
0: 네. 그리고 이진학 씨, 어젯밤에 듣다가 좋아서 찾아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0: 탱고 음악에는 정말 많은 버전의 편곡이 존재하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다른 곡을 듣는 것 같은 색다른 매력도 느끼게 되는데요. 탱고에 있어서의 편곡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 일단 제가 굉장히 재밌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부할 때 거기 뭐 동양인들, 뭐 한국인이나 일본인들도 있긴 있는데, 네. 어쨌든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또 뭐 칠레 친구나 콜롬비아 친구나 우루과이 친구나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그때 했었어요. 야, 왜 일본 사람들이랑 그런, 왜 피아졸라고 왜 그대로 연주해서 앨범에 실어? 왜 편곡 안 하고 그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제가 2010년에 좀 많이 받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피아졸라 너무 거장인데 왜 그대로 신냐냐고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이들에게는 그것이 약간, 아니 어떻게 편곡을 안 하고 오리지널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할 수가 있어라고 좀 의아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0: 네.
2: 근데 지금은 그러고서 이제 10년이 지났고 너무 이제 거장화되면서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대로 녹음하는 앨범들이 생겼고 그렇긴 합니다. 그만큼 탱고에서는 편곡을 해서 그 악단별로 자신들의 개성을 담은 편곡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는 말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김아람 씨?
1: 네? 그런 어떤 편곡, 네, 네, 그런 편곡의 스타일이 결국에는 각 악단들의 아이덴티티가
2: 아이덴티티 때문이에요. 네. 좋은 단어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0: 네.
2: 저는 되게 그 점을 매력적으로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특히 한국에서 사랑받는 탱고들이 있습니다. 그
0: 네네.
2: 여러 곡 중에 특히 피아졸라의 인베르노 포르테뇨,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겨울이라는 곡이 굉장히 많이 연주되고 다른 네네. 클래식 뮤지션들한테도 굉장히 사랑받고 연주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를 해도 20대 초반일 때 이렇게 좀 표현 좀 위험한데 약간 우울했어요, 이 곡이. 너무 당연하지만 네. 아, 당연하지만 네. 그렇구나 이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른 인비에르노 포르테뇨 제목은 똑같은데 약간 또 그것도 누군지 모르고 뭘 들었는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멋있지 하고 전율이 돌았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섹스테토 마쇼르의 아. 인비에르노 포르테뇨였고 네. 그 어떻게 이 피아졸라의 이 인비에르노 포르테뇨를 이렇게 개성 넘치게 바꿀 수 있는지 저는 아주 놀라워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0: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2: 또 한 곡은 네. 이제 이것도 굉장히 사랑받는 곡인데요. 네. 김연아 선수가 피겨 이제 곡으로 네, 또 네, 써서 네. 유명해진 곡인데 네, 네. 바로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입니다. 네. 이 곡은 사실 피아졸라 본인 네, 녹음이나 라이브에서도 수많은 편곡이 존재하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알려진 그 객이라는 김연아 선수의 그 BGM
0: 프로그램에
2: 네. 있는 아디오스 노니노는 피아졸라가 연주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편곡에 다른 연주자가 네네. 연주한 것으로 이미 다양한 편곡이 알려져 있지만 네. 제가 오늘 가져올 편곡은 레오폴도 페데리코 오르케스타의 이제 연주인데요. 네. 많이 알려진 대로 아디오스 노니노는 피아졸라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쓴 곡이고 잘가요 아빠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 슬픔과 격정적인 슬픔이 좀 느껴질 수도 있는 곡인데 아니면 아버지와 뭐와의 회상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지만은 이 레오폴드 페데리코의 버전은 굉장히 해피하기 시작합니다. 아, 행복하게.
0: 네.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버전을 너무 좋아해서 한 네. 번은 이거를 이제 카피해서 네. 제가 공연에 연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네, 네. 그때 약간 이런 후기를 받았죠. 야, 아디오스 노니노가 이렇게 행복한 게 어딨냐, 진짜. 이건 아니지라는 후기를 받고, 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언젠가 이렇게 해피하게 연주해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 라고 생각한 게 10년 전인데, 힘들 것 같습니다.
0: 아, 아직도.
2: 레오폴드 페데리코 급이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아직도 그 편곡은 연주를 안 하시는군요.
2: 못해요. 이게 아, 이 정도 경지, 아주 높은 경지에 아. 이르러야, 여러분들이 감동받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인비에르노 포르테뇨,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4개, 항구의 4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 가운데 겨울, 항구의 겨울, 이 곡을 세스테토 마시오르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역시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안녕 아버지 안녕히라는 곡, 이 곡은 레오폴도 페데리코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모두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 겨울 인비에르노 포르테뇨. 이 곡은 섹스테토 마이올 호세 리베르텔라가 이끄는 악단 네,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아디오스 너니노. 피아솔라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작곡했던 곡. 이 곡은 레오폴도 페데리코 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탱고의 리듬에서 악기, 편곡, 그리고 탱고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멋진 작품들까지 사흘 동안 탱고에 아주 푹 빠져서 지냈는데요. 정말 좋은 것, 정말 아끼는 건 원래 맨 나중에 나오는 법이죠. 숨은 보석 같은 탱고 작품들이 있을 텐데요. 고이고이 아껴둔 곡 중에서 딱 한 곡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저도 정말 고심해서 골라온 한 곡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골라온 곡은 루벤 후아레스라고 하는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가수이자 작곡가이기도 한 정말 독특하고 독보적인 아티스트 분의 울티모 탱고 엔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마지막 탱고라고 하는 곡을 정말 제목조차도 의미가 깊은 네. 이런 곡을 가지고 왔고요. 이 루벤 후아레스라고 하는 분은 그 초창기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제 좀 명성을 얻고 나서는 흰색으로 색칠이 된 그 반도네온을 연주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정말 저 깊은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영혼이 담긴 그 목소리와 연주가 굉장히 압권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이 탱고와 함께 걸어온 그의 인생을 이 그 호앙카 따베라라고 하는 분의 시가 있는데요. 세샤마 탱고, 그것을 탱고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시의 상당 부분을 이제 본인의 내용에 걸맞게 조금 바꾸어서 나레이션과 그리고 노래 연주 속에 이제 응집해서 표현하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곡.

0: 곡이고요. 네. 지금 소개해드린 이 라이브는 세상을 떠나시기 1년 전에 그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그 라이브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아, 저도 사실 예습을 좀 했어요.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울티모 탱고 인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지막 탱고라는 제목의 곡, 루벤 후아레스의 신앙송과 또 스켓 노래도 들어가고 반도네온 연주도 하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0: 루벤 후아레스의 울티모 탱고 엔 부에노스 아이레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마지막 탱고 들으셨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그 시의 내용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1: 네, 이 곡은 이제 이 화자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탱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정말 절절하게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뭐 나에게 항상 주기만 하고 나는 항상 너에게 빚을 지고 있다. 본인도 여기 이곳에서 태어났고 또 이곳에 나무를 내가 심었고 그리고 책을 골랐고 나의 자식들과 내 친구들도 모두 여기에서 여기 출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는 자기의 어떤 꿈이 계속해서 기다린다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곳의 음악이 바로 세샤마 탱고, 탱고라고 부른다. 이러면서 이제 탱고 음악은 그 어떤 한 감정이 그것의 어떤 정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일컫는다. 탱고는 길거리에서 또 그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나누는 키스와 같다.
0: 네.
1: 그리고 뭐 그 기침을 작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 나누는 기침과도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네, 마지막에는 이제 이분이 이 모든 내용을 말씀하시고 떼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너를 정말 좋아한다.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0: 네, 정말 멋진 곡으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라이브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확실히 탱고의 귀가 좀 트인 느낌이 들죠. 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는 자리를 옮겨서 스튜디오 콩에서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대표적인 교향악단으로 손꼽히는 자그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871년에 창단된 자그레브 필하모닉은 오랜 전통을 지닌 오케스트라로서 크로아티아 음악 문화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다비트 룬츠가 음악감독을 맡았는데요. 오늘 들으실 지난 2024년 4월 음악회도 역시 다비트 룬츠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7번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연주되는 가운데 크로아티아의 작곡가 스티에판 슐레크의 오르간 협주곡도 연주됩니다. 먼저 이번 음악회 첫 곡으로 연주된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들으시겠습니다. 베토벤의 에그몬트는 괴테의 희곡 에그몬트의 공연을 위해서 작곡된 연극 부수 음악입니다. 베토벤은 에그몬트의 이야기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아서 1810년에 극음악 에그몬트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 에그몬트의 주인공인 에그몬트는 16세기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당시에 네덜란드에 살았던 귀족입니다. 그 당시 에그몬트는 스페인의 왕 필리페 2세의 명을 받고 네덜란드에 파견된 알바 총독에게 대항을 하다가 그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희생이 민중을 일으켜 세우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번 스톡홀름 공연에서는 베토벤 에그몬트 극음악 전곡 가운데서 서곡이 연주됩니다. 자, 그럼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을 다비트 룬츠가 지휘하는 자그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베이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작품 번호 84를 들으셨습니다. 다윗 룬츠가 지휘하는 자그레브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지난 2024년 4월 28일 자그레브 음악회 다음 곡으로는 크로아티아의 작곡가의 곡이 연주됩니다. 스티에판 슐레크의 오르간 협주곡이 연주되는데요. 이 곡에는 이제 메멘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오르가니스트 뱅상 듀부아가 이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지난 1974년에 작곡된 슐레크의 오르간 협주곡 메멘토, 이 작품은 크로아티아 현대 음악가의 작품 중에서도 아주 강렬한 곡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자그레브의 마트로슬라브 리신스키 콘서트홀에 새 오르간이 설치됐을 때 그 오르간을 위해서 작곡된 곡입니다. 인류에 대한 경고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특별한 작품인데요. 작곡가 슐레크는 본래 평화와 인류애라는 주제를 그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이 곡을 작곡하던 1970년대 당시에 유럽의 정치적인 긴장 속에서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메시지를 이 곡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악장은 판타지아, 2악장 일루지오네, 3악장 피날레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피날레 악장에는 바흐의 이름을 바탕으로 한 이름 모티브를 주제로 한 후가가 등장하게 되고요. 행진곡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스티에판 슐레크의 오르간 협주곡 메멘토 들으시겠습니다. 뱅상 듀부아의 오르간 연주, 다비트 룬츠가 지휘하는 자그레브 휘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들으신 곡은 크로아티아의 작곡가 스티에판 슐레크의 오르간 협주곡 메멘토였습니다. 1악장 판타지아, 2악장 일루지온의 3악장 피날레까지 전악장 모두 들으셨는데요. 오르간의 웅장함이 아주 돋보이는 멋진 곡이죠. 오르간 연주에는 뱅상 듀브와 그리고 다비 드룬츠가 지휘하는 자그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인류에 대한 경고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슐레크의 오르간 협주곡 메멘토, 강렬한 분위기를 참 잘 표현해낸 오르간 연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 오르간을 연주한 뱅상 듀브와는 프랑스 출신의 오르가니스트이자 또한 아주 뛰어난 즉흥 연주자입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전속 오르가니스트로 활동 중이고요. 지난 2002년 캐나다 로열뱅크 캘거리 국제 오르간 콩쿠르에서 프랑스인으로서는 최초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뚤루즈에서 열린 자비엘 다라스 국제 오르간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명성을 얻었는데 그동안 LA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의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요. 또 독일의 자르브리켄 국립음대 오르간 교수로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일찍이 BBC 뮤직 매거진은 뱅상 듀브와의 오르간 연주에 대해서 스릴 넘치는 정밀함 이라는 극찬을 보내기도 했고 또 폭발적이면서 정교한 테크닉과 색채감이 풍부한 음색 조합을 보여주는 오르가니스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 이후에 이 대성당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뱅상 듀브와가 노트르담 오르간 소리의 복원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도 했죠. 오늘 듣고 계신 자그레브 음악회에서 바흐의 곡을 앙콜로 선보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후가 시단조 바흐 작품 번호 582를 뱅상 듀브와의 오르간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푸가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582를 감상하셨습니다. 뱅상 듀부아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2024년 4월 28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바트로슬라브 리신스키 콘서트 홀에서 펼쳐진 자그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금 현재 자그레브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다비트 룬츠가 지휘를 맡았는데요. 다비트 룬츠는 1990년 폴란드 태생의 젊은 지휘자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휘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올해 가을부터는 리히텐슈타인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정교한 테크닉과 악보에 대한 통찰력, 감성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 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휘자입니다. 이번 자그레브 공연 후반부에는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을 지휘하는데요. 네, 이 곡은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도 리듬의 역동성이 아주 강조된 곡이죠. 자, 그럼 루드비히 판 베토벤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번호 92, 1악장 포코 소스테누토, 비바체, 2악장 알레그레토, 3악장 프레스토, 아사이메노 프레스토, 4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들으시겠습니다. 다비트 룬츠가 지휘하는 자그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이토벤 교향곡 제7번 A장조 작품 번호 92 전악장을 다비트 룬츠가 지휘하는 자그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28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바트로슬라브 리신스키 콘서트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여름밤 모음곡 작품 번호 123 중에 제4곡 꿈을 들으시겠습니다. 드미트리 키타엔코가 지휘한 자그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로코피에프의 여름밤 모음곡 가운데 제4곡 꿈을 감상하셨습니다. 드미트리 키타엔코가 지휘한 자그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시절 인연. 모든 사물은 되어져야 할 시기가 돼야 비로소 현상이 일어난다는 불교 용어인데요. 나무를 심고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쬐도 결국은 시기가 돼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의 인연 역시 아무리 서로가 서로를 원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힘든 법이고, 또 반대로 그 인연이 닿을 거리에 있으면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쉽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되지 않을 인연을 무리하게 붙잡고 이끌고 갈 필요도 없고, 또 되어질 인연을 억지로 밀쳐낼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해보지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어쩌면 연이 닿을 그 시절이 아직 찾아오지 않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설도시 김한서역 김성태고

김수월 씨 정세문 곡 옛이야기 바리톤 이훈이었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설도시 김한서역 김성태 곡 동심초였는데요. 소프라노 신영욱의 노래였습니다. 이혜인 씨 황성호 곡 한송이 수련으로 메조소프라노 황화자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은상 씨 홍남파 곡 사랑 베이스 연광철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네,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먼저 이혜인 씨 황성호 곡 한송이의 수련으로 메조소프라노 황화자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이은상 씨 홍남파 곡 사랑 베이스 연광철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노영심 씨 곡 시소타게입니다. 이 곡 크로스오버 그룹 안단테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생생지략이란 말이 있다. 만민이 저마다 생업에 종사하며 즐겁게 살아가게 만들지 않으면 죽어서 꾸짖음을 들을 것이란 말이다. 고대 중국의 경전인 서경에 나오는 말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의 한결같은 정치 철학이었다.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케 된다. 세종대왕의 생생지략을 새롭게 떠올리게 되는, 그리고 떠올려야 되는 데다.

다산 정약용의 말도 떠오릅니다. 권력을 쥐었을 때 부려야 할 것은 위엄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백성을 두려워하라는 뜻이었죠. 율곡이인은 진덕수업을 말했습니다. 백성의 쓰임을 받지 못함을 숨어서 덕을 나아가게 하고 학업을 닦을 기회로 삼아라.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 중에 목성의 가사를 붙인 I vow to thee my country, 나, 내 조국 그대에게 맹세하노라. 메조소프라노 델라 존스의 음성,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9310, 짧은 문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투표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미리 또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편안하게 음악들로 2시간 채워가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하프 협주곡 D장조 작품 1회 6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그리고 이 3악장이 영국 국가 God Save the King이죠. 요 멜로디를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영국 국가입니다. 3악장 모데라토, 수잔나 클린차로바의 하프, 소피아 솔로이스츠가 함께합니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하프 협주곡 D장조 작품 1의 6 중에서 1악장과 3악장, 수잔나 클린차로버의 하프, 소피아 솔로이츠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작자 미상의 딴츠 춤곡 보내드립니다. 한스 베르거 시터 앙상블입니다.

메리칸토의 팔슬랑트, 느린 왈츠였습니다. 팜코트 오케스트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춤곡, 딴츠, 한스 페르거 지터 앙상블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작품 14 중에서 2악장 엉발, 무도회입니다. 게오르고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작품 14 중에 2악장 엉발,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강유진 씨께서 요즘 첼로가 너무 좋네요. 프리드리히 굴다의 첼로 협주곡 작품 129 중에서 2악장 이딜 신청합니다. 적어주셨는데 이 철마다 좋아지는 악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강유진 씨의 제철 악기가 바로 첼로인가요? 음악 듣겠습니다. 굴다의 첼로 협주곡 작품 129의 2악장 이딜, 목가적인 에드가 모로의 첼로, 프랑스의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인 라파엘 멜랑이 이끄는 오케스트라 레포르스 마저로입니다.

프리드리히 굴다의 첼로 협주곡 작품 129의 2악장 2딜, 에드가 모로의 첼로, 라파엘 메를랭이 이끄는 오케스트라 레포스 마저르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영화 브레이브하트 중에서 Gift of a Sissel 전해드립니다. 시슬의 선물,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캐트린 핀치의 하프입니다.

영화 브레이브하트 중에서 시슬의 선물,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캐트린 핀치의 하프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19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소설가 캐서린 맨스필드의 단편 소설 가든 파티 중의 한 페이지입니다.

노래까지 부르는 떠들썩하고 화려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맞은편 집에서 그 집에 누군가가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집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더울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다. 가든 파티에 이만큼 어울리는 날씨는 없을 거다. 바람도 없고 따뜻하며 초여름에 이따금 보이는 금빛 안개가 옅게 끼어 있을 뿐이었다. 정원사는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잔디를 깎고 있었다. 가든 파티를 가장 멋지게 해주는 꽃은 뭐니뭐니 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독차지하는 장미꽃이다. 장미 자신도 그런 사실을 안다는 듯 하룻밤 사이에 수백 송이의 꽃을 피웠다. 그런데 그런 날 아침 저택 아래쪽 건너편 집에서 가난한 마부 스코트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라는 떠들썩한 가든 파티를 취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자매들도 무슨 상관이냐고 답합니다. 로라의 힘으론 취소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로라도 상황에 휩쓸려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티가 끝난 뒤 파티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마부의 다섯 아이들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맛볼 횡재를 주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라에게 남은 파티 음식을 그 집에 가져다 주라고 하죠. 로라는 음식 바구니를 든 채 그 집을 찾아갑니다. 다시금 느껴지는 죄책감과 긴장,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빈민층 집에 간다는 불안을 느끼면서.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은 로라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로라에게 죽은 사람을 보고 가라고 하죠. 로라는 겁을 냅니다. 파티 차림 그대로의 화려한 옷과 모자도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원하니 죽은 남자 앞에 섭니다. 그런데 남자의 모습은 짐작과 달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로라는 흐느끼면서 죽어 매겐 듯 가족들에게인 듯 말합니다. 제 모자를 용서하세요. 그 말은 파티를 취소하지 않고 즐기기까지 한 걸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서 상류층의 속물근성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오만과 무시 혹은 무지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그러니 소설 속 그 페이지에선 따뜻한 윤리와 인간애가 깃든 울먹임이 실제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 모자를 용서하세요.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19세기를 대표하는 영국 작가 캐서린 맨스필드의 단편 소설 가든 파티. 정원원자에 놀유자 모일회자를 써서 원유회라고 번역한 책도 있는데요. 가든 파티 속에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음악은 영화 센스 앤 센서빌리티 OST 중에서 My Father's Favorite 패트릭 도일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어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73 황제 중에서 2악장입니다. 아다지오 운 포코 모소,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주의 피아노와 지휘,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입니다.

덴마크의 수도원 수사들로 구성된 그레고리안 성가 그룹입니다. 아우스콜타테의 음성으로 스콜피언스의 윈도 오브 체인지 2부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9046번께서 오랜만에 문자 남겨요. 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지난주 소개해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반전의 결과에 너무나 놀라서 눈물나게 읽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지금 무라카미 하루키 전시를 다녀와서 노르웨이 숲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나오코가 듣던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3악장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 소개해드리는 책만 읽어도 정말 1년 독서량이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여름밤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네요. 2시간 동안 당신의 밤과 음악을 들으면서 모여서 조용히 독서를 하고 또 조용히 헤어지는 그런 모임 상상해보면서 신청하신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83 중에서 3악장 안단테,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홀스트 슈타인이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입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의 3악장 안단테, 넬슨 프레이르의 피아노, 홀스트 슈타인 주의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이어서 유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전악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프렐류드, 2번 알레망드, 3번 구랑트, 4번 사라방드, 5번 미뉴엣 1과 2, 6번 지그입니다. 모리스 장드롱의 첼로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프렐류드, 알르망드, 구랑트, 사라방드, 미뉴엣 1과 2, 지그로 끝나는 전악장 함께했습니다. 첼로 연주에는 모리스 장드롱이었습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중에서 본지로노, 프린츠 베사, 안녕 공주님 함께합니다. 니콜라 비오바니 오리지널 스코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 누날트라 빗다, 또 다른 세상에서 포레스텔라였고요. 전해드리신 곡,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중에서 안녕 공주님, 니콜라 피오바니 오리지널 스코어로 보내드렸습니다.

빅행 그룹 올랍스연의 피아노 연주로 모차르트의 라우다테 도미눔 쾌열번호 339 구도제 저녁 기도 중에 다섯 번째 곡이었습니다. 원래 에드바르트 안톤센의 트럼펫, 쉬스튼 브로튼베리의 음성으로 비테룩스 삶의 빛 전해드리면서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아버지 정재원을 회고하며 남긴 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다가 남의 허물이나 뒷이야기, 다른 사람의 흉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선친께서는 코를 골며 잠이 드셨다. 선친께서는 평생 다른 집안의 은밀한 일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는 들을수록 흥미가 없어져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코 고는 소리가 우레처럼 커질 뿐이라고 하셨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다산의 아버지는 험담하지 마라, 이렇게 훈계를 하지 않고 대신 험담이 나오면 코를 골았습니다. 이 또한 험담하는 사람을 험담하지 않으려는 태도 아니었을까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산은 큰 덕을 지닌 군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럴 수 있었겠는가 감탄을 했노라 글로까지 남겼는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탄이 훈계보다 더 세구나. 다산이 평생 기억한 건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모습이었으니까 말이죠.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스웨덴의 대표적인 여름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앤 반 리그 그란스카스 리카 드렉트. 이 푸른 실록의 옷자락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아름다운 여름날의 자연과 이에 대한 신의 축복을 담은 가사를 담은 노래인데요. 아, 이 북극권의 사람들에게 여름이란 정말 자연의 큰 위로가 아닐까요? 손꼽아 여름을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 스웨덴의 혼성 아카펠라 그룹이죠. 더 리얼 그룹의 하모니로 수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했습니다. 이리 훌륭한 아버지를 뒀으니 다산 정약용이 있었구나.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또 아버지의 모습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감탄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정약용 선생의 모습을 보면서 난 오늘 부정적인 험담보다 긍정적인 감탄을 많이 했는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도이치번호 795 중에서 네 번째 곡 이어드릴게요. Dank Zagung an den Bach, 신의 물에 감사란 뜻입니다. 청년이 자신을 아가씨가 있는 물방앗간으로 인도해준 신의 물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감사의 노래죠. 너의 노랫소리 울림이 바로 이런 뜻이었니? 소리 내어 흐르는 내 친구야. 물방앗간으로 가라고 날 이끌어주려 했던 거니? 내가 그녀를 찾은 걸까? 아님 그녀가 널 보낸 거니? 난 알고 싶구나. 물방앗간 아가씨를 짝사랑하는 이 청년의 설렘이 그대로 느껴지죠? 바리톤 마티아스 꾀르네, 에릭 슈나이더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이 피아노 연주가 뭔가 그 물의 흐름을 표현하는 듯한 두 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Auf dem Wasser zu singen, 물 위에서 노래함, 도이치번호 774였습니다. 저녁 노을의 풍경 속, 반짝이는 물결 위에 흔들리는 조각배를 바라보면서 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이 물처럼 멈추지 않는 시간과 또 삶의 덧없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루돌프 얀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슈베르트의 작품,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도이치번호 795 중에서

네 번째 곡, 시냇물의 감사였습니다.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불렀고요. 에릭 슈나이더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체코 작곡가입니다. 모차르트에게 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알려진 아티스트죠. 요제프 미슬리베체크의 오페라 파르나체 중에서 1막에 나오는 당신 마음의 사랑이 깃들기를 디 빠를리 인 세노 아모레 감상하시겠습니다.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앞두고 부르는 이 폰투스의 왕 파르나체의 아리아입니다. 한국의 카운트 테너 빈스 이의 음성, 조르주 베트로가 지휘하는 아르모니아 아테네아의 연주입니다.

요세프 미슬립의 체크의 오페라 파르나체 중에서 폰투스의 왕 파르나체가 부르는 당신 마음의 사랑이 깃들기를 이었습니다. 카운트 테너 빈스 이가 불렀고요. 조르주 페트로가 지휘하는 아르모니아 아테네아의 연주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주케로 보나치아리의 미사레레, 자비를 베푸소서였습니다. 이 주케로가 본명은 아니고요. 이게 이탈리아어로 설탕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설탕처럼 매혹적이고 달콤한 노래를 많이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였을까요? 이름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미세레레는 영어 가사를 록밴드 U2의 리더 보노가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곡이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주케로가 직접 함께 불렀습니다. 19세기 독일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일명 뱃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벨뉘 온위 다묵,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이요. 호프만의 친구 니클라우스와 또 호프만이 사랑에 빠진 사교계 여인 줄리에타가 곤돌라를 타고 부르는 이중창입니다. 이 뒤에 니클라우스가 호프만에게 그녀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이미 사랑에 눈이 먼 호프만은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죠. 소프라노 제시 노먼과 메조소프라노 앤 머레이의 하모니, 실뱅 깡브룰랭이 지휘하는 라몬의 왕립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19세기 독일 작곡가들의 오페라 두 편 만나봤네요. 방금 들으신 곡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오베론 중에서 I Revel in Hope and Joy Again, 다시 희망과 기쁨의 겨워였습니다. 요정의 왕 오베론의 도움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는 주인공 휴온의 아리아였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였죠.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뱃노래,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이요. 소프라노 제시 노먼과 메조소프라노 앤 머레이가 함께 불렀고요. 실뱅 깡브룰랭이 지휘하는 라몬의 왕립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미국 민요 들어보시죠. 매기, 우리에겐 매기의 추억이란 제목으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포크 가수 진 레드패스의 음성입니다.

미국 민요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Spiritual, 영가였어요. Down in the river to pray. 강가에 모여 기도하며. 소프라노 산드라 사이먼과 고음악 앙상블 아폴로스 파이어 멤버들이 함께 했고요. 먼저는 매기의 추억, 매기였습니다. 아, 그녀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없던 추억도 생기는 것만 같은 정말 먼 옛날의 일들을 회상하게 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네요. 스코틀랜드의 포크 가수 진 레드패스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파로 이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바흐는 이런 제목의 세소 칸타타를 작곡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만족한다. 작곡 시기는 그의 나이 41살에서 2살, 1726년에서 27년 사이로 추정되는 작품인데요. 그 무렵 바흐가 있었던 곳은 라이프지히. 그가 라이프지히에서 성 토마스 교회와 성 니콜라이 교회 같은 여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교회 칸타타와 성악곡을 집중적으로 작곡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바흐는 사냥 칸타타, 커피 칸타타, 농부 칸타타를 비롯한 세소 칸타타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작곡했죠. 그래서 바흐가 공식 직무로 맡은 교회 음악 틀 밖에서 오페라에 가까운 극적인 성악 양식을 실험할 수 있었던 장르가 바로 세소 칸타타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바흐는 바로크 시대 대표적 오락 장르인 오페라를 단 한 작품도 남기지 않았지만 세소 칸타타라는 성악 장르에서만큼은 사냥, 결혼, 농부나 커피 등 오페라에서나 다룰 법한 세속적인 주제를 갖고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음악을 풀어냈다. 실제로 바흐의 세소 칸타타는 극적인 구성, 오페라적인 레치타티보와

오페라 코믹하고 극적인 상황을 담고 있어서 연기 없는 소규모 오페라 같은 성격을 띠는데요. 이런 점에서 세소 칸타타는 그가 오페라 작곡으로도 향할 수 있었을 상상력과 극적인 감각을 교회 밖에서 구현해본 장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바흐와 그의 세소 칸타타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나는 내 안에서 만족한다. 이 세소 칸타타 내용을 자연스럽게 바흐 자신의 심정과 겹쳐보게 되는데요. 4개의 레치타티보와 4개의 아리아로 구성된 세소 칸타타 나는 내 안에서 만족한다 전체 내용은 이렇게 엮어집니다. 나는 내 안에서 만족한다. 부와 명예가 크게 따르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목과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나의 기쁨은 허세를 부리는 어리석음과 헛된 욕망을 쫓는 소란스러움 같은 욕망을 억제하는 즐거움. 바깥의 풍요 속에서도 마음이 불만족하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돈과 쾌락, 명예를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덕으로 경멸할 줄 아는 능력이 더 부자. 참된 부자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워지는 마음이고 소유는 기쁨보다 더 무거운 근심을 가져오니 무얼 만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만족하라. 그렇게 나의 영혼에게 만족하라고 이야기한다. 고귀한 사람은 진주조개와 같아서 자기 안에서 풍요롭고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바흐는 마지막 여덟 번째 아리아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상의 행복이여, 너에게 자신을 맡기는 마음은 언제나 슬픔 없이 황금 같은 시간을 노린다. 결혼이라는 삶의 자리에서도 내 안에서 만족하는 게 필요하고 그 만족이 천상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느꼈던 걸까요? 그는 이 마지막 여덟 번째 아리아 천상의 행복을 결혼 칸타타 세 번째 아리아에서 가사만 달리에 재사용하기도 하죠. 바로 그 노래 바흐의 세소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16 마지막 여덟 번째 곡이자 네 번째 아리아 천상의 행복 힘리시의 페그닉 잠카이트입니다.

바흐의 쇠소칸타타 나는 내 안에서 만족한다의 마지막 곡 천상의 행복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도로시 밀즈 오르페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바흐의 작품 골랐습니다. 예수 인간의 소망 캠브리지 킹스 컬리지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행기나 기차, 지하철에서 내리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 출구. 가끔 출구라는 단어가 일상에 아주 가까이 있는 시 같고 무척 철학적인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구를 프랑스어로는 소르티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제비를 뽑다, 운명을 나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죠. 그저 어딘가로 나를 내보내는 안전한 통로라는 느낌만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통과해야 할 문이라는 느낌, 나에게 주어진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어원에 짙게 깔려있네요. 소르티는 솟구쳐 일어나다라는 역동적인 뜻도 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가라는 돌격이라는 명령어도 소르티라고 하네요. 출구란 우리가 닿고 싶은 곳으로 향하는 통로이자 몇 번 출구에서 만나자는 만남의 장소 이름이기도 하고 돌격의 힘도 품은 말이라는 것. 새삼 출구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어보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OST에서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흘렀던 파이널 Last Exit to Brooklyn 전해드렸습니다. 마크 노플러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캐나다 퀘벡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카트의 Rainbow Bridge였습니다. 김경한 씨,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신 세은 가족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강미진 씨, 마지막 비상구가 새로운 출입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오늘 첫 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목요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르 특집 1편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의 해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탱고 아티스트 고상지 김아람 씨의 열정적인 안내로 잘 몰랐던 탱고의 깊숙한 곳까지 탐구하는 세 번째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쿠바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농부 가수라고 저는 늘 소개해드리는데요. 산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노래를 쓰고 부르는 가수. 악보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기타 한 대 들고 그렇게 음악을 하는데요. 폴로 몬타니에스의 노래 가운데 내일은 어떨까? Como será mañana? 들어보시죠.

두 곡의 스페인어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멕시코 가수죠. 루이스 미겔이 노래한 마니아나 데 카르나발이었어요. 영화 흑인 오르페의 주제곡 마니아 지 카르나발을 스페인어로 노래했죠. 그래서 제목도 마니아나 데 카르나발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쿠바의 가수 폴로 몬타니에스가 노래한 내일은 어떨까 꼬모세라 마니아나 먼저 들으셨고요. 넷꿀

트럭이네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운전하면서 차에서 들었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느긋하게 앞뒷문 열어놓고 낭만 있게 즐깁니다 하셨네요. 세대주가 저녁 먹고 온다니 여유만만입니다 라고 하하하 라고 아주 크게 웃어주셨어요. 네. 오늘 그러게요. 오늘 늘 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들으시던 분들이 집에서 좀 편안하게 들으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오늘 좀 더 특별히 편안한 세상의 모든 음악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방선복 씨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예쁜 윤수라 첫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언제나 널 응원할게 하시면서 6월 3일에 듣고 싶다고 신청곡도 보내주셨네요. 네, 윤슬이 첫돌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 제목이 내일의 아이들입니다. Minty and the Heights라는 제목. 중국의 얼후 연주자 지아펑 팡이 연주하고요. 이어서 방선복 씨께서 청하신 곡 You Raise Me Up은 조시 그로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조시 그로반이 노래한 You Raise Me Up 이었고요. 그 전에는 중국의 얼후 연주자 지아펑 팡의 연주로 Minty and the Heights, 내일의 아이들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스메타나의 교향시 Marvelous, 나의 조국 가운데 총 6곡 가운데 두 번째 곡이죠. 불타바. 체코에서는 이 강을 불타바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몰다우라고 하죠. 네, 불타바를 라파엘 쿠벨리크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가운데 불타바였습니다. 라파엘 쿠벨리크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2561번 쓰시는 분, 내일 세금 방청하기 위해서 지금 아들과 서울 가는 길입니다. 당첨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하루 일찍 올라오고 계시네요. 설레는 마음, 여행 가는 기분, 세금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내일 뵙죠. 그리고 3169번 쓰시는 분, 아기 목욕시키며 방송 듣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따라다니며 놀아주고 밥 먹이고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욕 시간만 되면 바쁘게 흘러가던 하루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장구를 치며 깔깔 웃는 아기 웃음소리, 욕실의 물소리, 거실에는 좋은 음악이 흐르는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휴식입니다. 오늘도 육아하느라 애쓰고 계실 모든 부모님들께도 작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3169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 뭐 에디트 피아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손꼽히는 곡 중에 하나죠. 그녀의 말년에 아니요,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노래하는 곡입니다. Non, je ne regrette rien. 글쎄요, 오늘 투표하신 분들의 주제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들어보시죠.

0: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관심 있게 듣기는 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던 탱고의 거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시간. 어제와 그제는 탱고의 클래식을 알 수 있는 곡들, 또 탱고의 리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위대한 탱고 작곡가와 연주가들, 그들이 나눈 우정과 존경에도 귀 기울여 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에도 탱고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탱고를 연주할 때 등장하는 악기들, 그리고 편곡 이야기와 숨겨진 탱고의 보석 같은 음악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매혹적인 탱고의 세계로 안내해 줄 두 분 모셨습니다.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씨, 그리고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입니다.
0: 네. 아, 3일 연속으로 만나니까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데.
1: 저희도 그렇습니다.
0: 더구나 음악 얘기를 나누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1: 네. 아, 너무 좋고요. 특히 저희가 어제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여러분들께 탱고를 들려드려서 너무 기쁜데, 네. 문제는 저희의 사심이 너무 담긴 곡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사심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돼서 저희는 굉장히 영광이지만 아무쪼록
0: 아니, 어쨌든 듣기 힘든 곡들 많이 들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네. 저희는 정말 좋습니다. 정리가 좀 되기도 하고요. 네.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탱고 연주에 등장하는 악기 이야기를 먼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탱고 하면 반도네온을 먼저 떠올리지만 탱고에 사용되는 현악기의 역할도 상당하다는 걸 지난 이틀 동안 실감했어요.
2: 네, 제가 아무래도 그 바이올린 연주자, 현 연주자이기 때문에 그 탱고 음악에서 현악기가 또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전설적인 연주자들의 명연주를 이 짧게나마 특징과 함께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0: 네, 뭐 같은 현악기지만 왠지 클래식과는 연주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2: 네, 사실 악기가 모양이 같고 사실은 클래식에서 쓰는 악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사실은 이 탱고 음악에서는 뭐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 뭐 퍼커션 효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멜로디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탱고 스타일로 맞게 편곡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레이징이라고 저희가 프라세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악보에 써진 것과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처음 저희가 배울 때 네. 처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악보를 믿지 마라. 아. 그리고 귀를 믿어라 라고 하는데요. 악보에 써있는 그 음가라는 거를 파괴하라고 많이 가르치세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클래식 연주를 하다가 온 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악보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처음에 다들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깨 부수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리의 흐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저희도 이제 어깨 너머로 그 거장 선생님들도 더 거장 선생님들의 오케스트라에서 직접 활동을 하시면서 다 어깨 너머로 배워온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시 언급해드렸듯이 솔로 연주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이 멜로디가 재창조되는 지점, 원래의 악보 받은 것과 많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또 알 수 있고요. 또 리듬 파트를 연주할 때는 탱고 연주가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춤을 잘 출 수 있게 해야 하지만 또 퍼커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금 날렵한 현악기인 저희 바이올린 같은 경우가 약간 그 퍼커션의 역할도 하고 실제로 그런 소리도 내지만 또 한편으로 그 리드미컬한 구간을 연주할 때도 그 보통 클래식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굉장히 활의 아랫부분을 사용해서 아주 강하고 짧은 소리 그리고 아, 네. 무거운 소리를 섞어가지고 이 탱고의 리듬감이라고 하는 스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이제 소리를 깨끗하고 예쁘게 아름답게 내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 삶의 먼지 실제로 그 단어가 무그레라고 하는 단어가 아, 있는데요. 땅고의 무그레라고 해서 그 뭐 삶의 먼지가 묻은 것처럼 그 소리의 질감이나 음색의 그런 애절함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아, 삶의 먼지가 묻은 것 같은 질감의 질감과 음색이라는 표현이 참 아, 정말 시적인데요. 이 저는 탱고의 그 악보가 참 궁금했어요. 재즈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유롭고 놀라운 이 탱고 연주를 악보는 어떻게 기록하고 또 연주자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지 참 궁금했어요.
2: 네, 그래서 이제 그 탱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유의 리듬이나 그 템포가 또 자주 변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악보에 전부 완벽하게 옮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악보를 받아보았을 때 굉장히 불친절하게 적혀있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또 탱고 악단 지금 이제 조금 소개해드린 그런 전통적인 여러 탱고 악단들이 본인만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아. 악보를 출판한다든지 어디에 누구한테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꺼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아르헨티나에 가서 뭐에 악보가 있니? 내가 그걸 좀 얻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좀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악보가 있다고 해도 좀 참고를 해서 그 탱고에 대한 그런 그 가지고 있는 이해라든지 그 디테일을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해석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0: 네. 불친절한 악보를 들고서 악보에 숨은 디테일을 눈치와 탱고에 대한 이해로 해석한다는 게 참 그게 바로 탱고의 매력이자 탱고 연주자들의 능력이 발휘되는 방식일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더블 베이스는 보통의 연주 방식과 같은지 아니면 또 탱고만의 연주 방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한데요.
2: 아, 더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더블 베이스 연주자분들께서는 그 점원보호라고 해서 그 활을 좀 밑에서부터 이렇게 감싸 안듯이 올려서 잡는 그런 활을 사용하시고

0: 그것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설명드리는 프렌치 보우도 같이 사용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공연에 가서 보거나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단들을 보면 점원 보우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탱고에서는 이 프렌치 보우라는 첼로화를 좀 이렇게 뻥튀기 해놓은 것처럼 큰 첼로활처럼 생긴 이 활을 사용하고 그리고 첼로처럼 똑같이 이제 활을 잡아서 조금 더 날렵함을 가지면서도 그 손목을 이용해서 또 그 묵직함이라든지 아까 말한 그런 스윙감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고요. 그 탱고에서 더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의 그 왼손과 함께 탱고의 그 척추 역할을 하는 그런 템포와 리듬 전반을 지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탱고 음악이 굉장히 그 열정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셔서 막 이렇게 뛰쳐나가고 막 급하게 막 휘몰아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제대로 들어보면 빠른 템포라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이 탱고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 그 더블 베이스 연주자의 역할입니다.
1: 네. 아, 뭐 한 편의 소설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악기 소개 그리고 악기 연주법이었네요. 그러면 이제 뭐 탱고 음악을 들으면서 악기의 매력을 직접 느껴봐야 할 텐데요. 탱고에서 현악기의 매력을 느끼기 좋은 곡 어떤 곡이 있을까요?
0: 이 질문을 제가 받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도 정말 너무 많고 그런데 일단은 아스토르 피아졸라라고 하는 정말 잘 알려진 작곡가가 그 현악 오케스트라, 스트링 오케스트라와 함께 발매했던 앨범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앨범은 그 피아졸라의 그 현 편곡 그것도 정말 정말 아름답지만 또 연주 그 굉장히 당대의 가장 그 잘하는 연주자들이 또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그 음반 자체의 완성도도 높고 그리고 아무래도 현 연주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앨범이다 보니까 풍성한 그런 현이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풍성한 아름다움을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곡에서 이제 바이올린 솔로를 연주하신 분이 엘비노 바르다로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신데요. 그 분이 바로 조금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 클래식 음악과의 좀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약간 좀 직설적인 소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솔로들을 이렇게 조금 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잘 하시는 연주자 중에 한 분입니다.
1: 네. 그러면 바로 그 곡 들어보겠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솔라가 작곡한 곡인데요. Noche de Amor, 사랑의 밤이 되겠네요. 네, 아스토르 피아솔라와 그의 오르케스트라 데 쿠에르다스, 그의 현악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노체 데 아몰, 사랑의 밤이라는 곡을 아스트로 피아솔라와 그의 오르케스트라 데 쿠에르다스의 연주로 현악이 아주 풍부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피아솔라의 곡이라고 잘못 전해드렸는데 작곡자가 따로 있네요.
1: 네, 네, 그 루이스 루비스타인이라는 분과 페르난도 프랑코라고 하는 분의 공동 작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0: 때 실제로 연주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올린이 내는 소리는 치차라라고 해서 매미 소리라는 게 있고요. 또 채찍 소리라고 해서 라띠고 그리고 땀보라고 하는 약간 작은 북 그리고 까하라고 하는 그냥 이 까하가 박스라는 뜻인데요. 그 악기 몸통을 저희가 까하라고 불러서 몸통을 두드린다고 해서 그냥 까하라는 표현을 쓰고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 바이올린의 뒷면을 조금 조금 이렇게 땀이 난 손으로 이렇게 땀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땀이 난 손으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삑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섞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쇼맨십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활의 대로 이렇게 현을 또 두드려서 튕기고 그다음에 잡아서 뭐 두루루루 탁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것과 이 몸통 뒤를 두드리거나 옆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여러 개를 튕겨서 소리를 내는 것을 섞어가지고 리듬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 활대로 그 악기에 보면 테일피스라고 하는 그 약간 보통 까만색인 경우가 많은데 그 악기 밑에 있는 또 나무의 조각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또 때려가지고 그걸로 또 리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1: 아, 공연 현장에서는 그 퍼커션 효과를 연주하는 모습이 또 하나의 진짜 그 퍼포먼스처럼 느껴지기도 하던데요. 확실히 설명을 들으니까 연주를 좀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설명도 기대가 되고요. 직접 그 사운드까지 들을 수 있는 거죠.
0: 네.
1: 퍼커션 효과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는 또 어떤 곡이 있을까요?
0: 아, 일단은 그 베이스 퍼커션에 조금 중점을 두어서 그 첫 번째로 이제 베이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곡을 한 곡 가지고 왔습니다. 센티멘토 땅게로라고 하는 곡이고요. 그 트리오 그 삼중주 가 연주하는 곡인데 그 어제도 잠시 언급해 드렸던 레오폴도 페데리코라고 하는 그 반도네오니스트와 또 본인의 악단을 가지고 있는 오스발도 벨린젤리 라고 하는 그 피아니스트가 계십니다. 이 벨린젤리 피아니스트와 또 탱고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베이시스트 중에 한 분이신 페르난도 까바르코스라고 하는 이 세 분이 모여서 전설적인 음반을 녹음을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베이시스트 분이 정말 템포를 어떻게 이끌면서 가지고 노시는지 또 그 안에 퍼커션들은 어떻게 그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는지를 주목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 두 번째 곡은요?
0: 아, 네. 두 번째 곡은 사실은 퍼커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이 고상지 선생님께서 이제 그 바이올린 퍼커션을 조금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셔서 이제 내일의 라이브는 고상지 선생님께서 이제 다 이끄시고 저는 이제 연주자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이 고상지 선생님께서 그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나머지 저한테 계속 시킵니다. 퍼커션은
2: 참고로 이제 저는 그 소리를 좋아하지만은 아무한테나 시키진 않고요.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너무 만약에 뭐 음식을 만약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맛없는 김치찌개는 너무 안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퍼커션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뭐 옆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세계 뭐 일본이나 어디냐 죄송합니다 프랑스 뭐 이렇게 돌아다닌 적은 없고 보면은 김아람 씨만큼 탱고 퍼커션을 잘하시는 분이 그 거장 선생님 말고는 저는 약간 이분 특수하게 대단하게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아람 씨랑 할 때 한해서 굉장히 퍼커션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1: 아,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 내일은 정말 많은 걸 보여줄 것 같습니다.
0: 정말 계속해서 이제 저한테 시키시는 터라 이제 이번에 곡으로는 제가 퍼커션이 많이 들어있는 곡은 아니고요. 그 또 한 분의 바이올리니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 잠시 이름이 나왔었던 그 엔리케 마리오 프란치니라고 하는 분과 그 아르만도 본티에르가 같이 한 그 오케스트라의 콘트라티엠포라고 하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티미엔토

단계로 탱고의 감정, 정서, 마음 이런 의미죠. 드리오 페데리코 메를린지에리의 연주, 그 중에서 특히 베이스 연주 기억에 들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 콘트라티엠포, 뜻밖의 사고 네. 뭐 이런 의미라고 하죠. 차질 이런 의미인데 오르케스트라 프란치니 폰티에르의 연주 두 곡 이어드립니다.

0: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콘트라티엠포였어요. 이 곡은 아스토르 피아솔라가 작곡한 곡이었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엔리케 마리오 프란치니, 반도네오니스트 아르만도 폰티에르가 이끄는 오르케스트라 프란치니 폰티에르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센티미엔토 땅게로, 탱고의 감정, 탱고의 정서라는 곡은 이 곡은 트리오 페데리코 벨린지에리, 레오폴도 페데리코의 반도네온, 오스발도 벨린지에리의 벨린지에리의 피아노, 그리고 페르난도 까바르코스의 베이스 연주, 그리고 베이스가 내는 퍼커션 효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네, 5751번 쓰시는 분, 온몸으로 스며드는 전율을 음악을 통해 느껴보는 느껴보기는 처음입니다.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놀랍고 아름다운 경지를 느끼게 해주시네요. 두 분의 사심이 담긴 선곡 덕분에 3일째 행복한 경험 중입니다. 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아, 큰일, 큰일이 아니죠?
1: 네.
0: 탱고는 악보에는 표현할 수 없는 프레이즈들의 밀당이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그런 매력적인 장르라고 하셨었는데 말이죠. 네.
2: 그 이제 방금 아람 씨가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또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뭐 반도네온도 바이올린도 피아노도 모두가 그런 탱고식의 탱고 스타일의 프레이즈를 잘 구사해야 되는데.
0: 네.
2: 아주 개인적으로 피아노가 그것을 하는 거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0: 네.
2: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코너에서 그것을 너무 잘한 연주를 하나 이제 한 곡 소개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0: 네.
2: 여러 번 들려드린 분 중 한 분입니다. 이 3일 동안. 네. 바로 마리아노 모레스라는 피아니스트의 그 섹스테토의 이제 그 연주를 갖고 왔습니다.
0: 네.
2: 일단 이 육중주는 굉장히 구성이 특이해요. 일단 네. 드럼이 나오고요.
0: 아, 네.
2: 비브라폰도 나오고요. 그리고 반도네온이 죄송합니다. 이거 뒤에 곡이었네. 죄송합니다. 무시해 주시고 어쨌든 굉장히 이 피아노의 밀당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물론 반도네온의 밀당도 아름다운데요.
0: 네네.
2: 기타도 진짜 아주 멋지거든요. 바이올린이 안 나옵니다.
1: 네.
2: 그래서
1: 좀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요?
2: 좋아하는데 이 밀당을 누가 하는 동등하게 100만큼 잘했을 때
0: 네.
2: 피아노가 할 때 저는 정말 세상에 가장 큰 아름다움을 느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0: 그렇다면 피아노와 반도네온의 밀당인가요?
2: 기타도 너무 잘.

0: 그래서 아, 예, 바이올린을 제외한
1: 어쩜 없잖아.
0: 없으니까요. 없어요. 이 팀에. 네. 좀 독특한 구성 악기 구성을 갖고 있고요. 이 마리아노 모레스라는 분은 저 앞서 설명드렸던 카를로스 가르델처럼 배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네. 굉장히 미남이고 그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레인체나에서. 네. 그래서 한번 네. 제목은 로스 마리아도스. 술 취한 사람들, 술에 취한 이런 뜻입니다.
2: 네. 자, 작곡자는 후안 카를로스 고비안.
0: 아, 네. 그 네. 클래식 작곡가.
2: 그의 곡이고, 네. 로스 마리아도스, 술 취한 사람들, 마리아노 모레스, 피아니스트 마리아노 모레스와 그가 이끄는 육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네, 로스 마레아도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곡, 후안 카를로스 고비안이 작곡한 곡이고요. 연주는 피아니스트 마리아노 모레스가 이끄는 그의 육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유가인 씨, 절도 속에 여유를 느끼게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멋진 평입니다.
2: 네.
0: 네. 네. 자, 이번에는 탱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악기가 사실 반도네온이잖아요. 연관어를 찾아도 반도네온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탱고는 역시 반도네온이지 뭐 이런 말도 성립될 것 같은데 말이죠.
1: 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무대에 오를 때 누군가가 저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탱고에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악기죠. 반도네온이 블라블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이 가슴이 칵 하고 이제 뭔가 이런 기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반도네온도 굉장히 탱고에서 멋진 역할을 하지만은 이상하게 저는 반도네온 없는 탱고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 악기를 전공해서는 아니고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반도네온이 안 들어간 아름다운 탱고 꼭 두 곡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0: 반도네온이 없는 네. 탱고에.
1: 물론 너무 좋아하죠, 반도네온. 하지만 없어도 된다.
0: 글쎄요. 네. 좀 색채를 덜어낸 좀 담담한 매력 같은 걸까요? 반도네온 없는 탱고 음악의 아름다움도 네, 네. 느껴보기로 하죠. 네. 반도네온 연주자가 추천하는 반도네온 없는 탱고곡 네. 어떤 곡일까요? 궁금합니다.
1: 우연의 일치로 둘 다 밀롱가 리듬의 곡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 밀롱가 센티멘탈 이라는 곡과 네. 그리고 엘 포르테니토라는 굉장히 유명한 두 밀롱가 곡이고요.
0: 네.
1: 엘 포르테니토는 저희가 지금 너무 사심을 담아서 지금 한 네 곡 들려드린 카를로스 가르시아라는 피아니스트의 솔로 피아노를 준비했고 네네. 이제 먼저 들을 이제 밀롱가 센티멘탈은 사실 이 팀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 듣진 않고 좋아하는 곡을 이렇게 계속 네네. 다양한 연주자로 막 찾아 헤매는 취미가 있는데
0: 네네.
1: 이 베르나르드 이스콘 훈토라는 팀이 그 앨범이 네. 딱 한 장인데
0: 네.
1: 일단 피아노가 주인데요. 네네. 드럼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일렉 기타가 나오고 근데 네. 너무 피아노가 진짜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데 편곡도 너무 아름답고 근데 아무리 검색해도 이 팀이 어떤 피아니스트가 치는 건지 이 베르나르드가 피아노의 이름인지 팀 이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을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밀롱가 센티멘탈이라는 그러니까 뭐 우울한 밀롱가 또는 감상적인 밀롱가가 되겠죠. 이 곡 베르나르드 와 그의 악단의 연주이고요. 두 번째 곡은 엘 포르테니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 이건 이제 포르테뇨라고 하는 게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뭐 사람 이렇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엘 포르테니토라고 해서 그 포르테뇨를 살짝 귀엽게 만들어서 애칭처럼 부르는 어떤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엘 포르테니토는 카를로스 가르시아의 솔로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반도네온 없는 탱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두 곡을 네.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밀롱가 센티멘탈이라는 곡. 오메로 만치가 작사하고 세바스티안 피아나가 작곡한 노래였는데 이 곡 베르나르드 그리고 그의 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베르나르드 이스콘 혼토의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엘 포르테니토.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람을 좀 귀엽게 부르는 말이죠. 이 곡을 카를로스 가르시아의 솔로 피아노 연주로 이 연주 들으시면서 두 분 뭐 잘 아는 연주지만 새삼스럽게 감탄하시면서 네. 들으셨습니다.
1: 그때마다 감탄합니다.
0: 네. 네. 다양하고 깊은 탱고의 세계를 만나고 있는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내일은 그 완결편, 스튜디오 콩에서의 라이브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꼭 귀 기울여 주셔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상지 씨와 김아람 씨가 6월 28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 공연을 하는데요. 바로 그 공연에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그리고 장소는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 공연 제목은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신청해 주시는 분 중에서 5분을 선정해서 1인당 2매의 티켓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은 공연 당일 예술의 전당 티켓 부스에서 당첨 확인 문자와 신분증 제시하고 티켓 수령하시면 됩니다. 내일 목요일 스튜디오 라이브 콘서트도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고상지 씨와 김아람 씨의 공연 티켓 선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씨, 음악의 신세계를 경험하네요.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정복희 씨, 몸치인데도 탱고 음악을 들으니 춤을 추고 싶어지네요. 고맙습니다.
2: 반도네온 없는 탱고의 매력이 흠뻑 빠지셨나요?
0: 네. 그리고 이진학 씨, 어젯밤에 듣다가 좋아서 찾아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셨어요. 네. 탱고 음악에는 정말 많은 버전의 편곡이 존재하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다른 곡을 듣는 것 같은 색다른 매력도 느끼게 되는데요. 탱고에 있어서의 편곡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 일단 제가 굉장히 재밌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부할 때 거기 뭐 동양인들 뭐 한국인이나 일본인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또 뭐 칠레 친구나 콜롬비아 친구나 우루과이 친구나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그때 했었어요. 야, 왜 일본 사람들이랑 그런 왜 피아졸라고 왜 그대로 연주해서 앨범에 실어? 왜 편곡 안 하고 그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제가 2010년에 좀 많이 받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피아졸라 너무 거장인데 왜 그대로 신냐냐고 좀 이해가 안 됐는데
0: 네.
2: 이들에게는 그것이 약간 아니 어떻게 편곡을 안 하고 오리지널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할 수가 있어라고 좀 의아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0: 네.
2: 근데 지금은 그러고서 이제 10년이 지났고 너무 이제 거장화되면서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대로 녹음하는 앨범들이 생겼고 그렇긴 합니다. 그만큼 탱고에서는 편곡을 해서 그 악단별로 자신들의 개성을 담은 편곡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는 말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김아람 씨?
1: 네? 그런 어떤 편곡, 네, 네, 그런 편곡의 스타일이 결국에는 각 악단들의 아이덴티티가
2: 네. 아이덴티티
1: 때문이에요.
2: 네. 좋은 단어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0: 네.
2: 저는 되게 그 점을 매력적으로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특히 한국에서 사랑받는 탱고들이 있습니다. 그
0: 네네.
2: 여러 곡 중에 특히 피아졸라의 인비에르노 포르테뇨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겨울이라는 곡이 굉장히 많이 연주되고 다른 네네. 클래식 뮤지션들한테도 굉장히 사랑받고 연주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를 해도 20대 초반일 때, 그 뭐라 약간 아 이렇게 좀 표현 좀 위험한데, 약간 우울했어요 이 곡이. 너무 당연하지만 당연하지만 그렇구나 그냥 이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른 인비에르노 포르테뇨 제목은 똑같은데 약간 또 그것도 누군지 모르고 뭘 들었는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멋있지 하고 전율이 돌았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섹스테토 마쇼르의 인비에르노 포르테뇨였고 네. 그 어떻게 이 피아졸라의 이 인비에르노 포르테뇨를 이렇게 개성 넘치게 바꿀 수 있는지 저는 아주 놀라워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0: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2: 또 한 곡은 네. 이제 이것도 굉장히 사랑받는 곡인데요. 네. 김연아 선수가 피겨 이제 곡으로 네, 또 네, 써서 네. 유명해진 곡인데 네, 네. 바로 피아졸라의 아디우스 노니노입니다. 네. 이 곡은 사실 피아졸라 본인 네 녹음이나 라이브에서도 수많은 편곡이 존재하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알려진 그 객이라는 김연아 선수의 그 BGM
0: 프로그램에 네.
2: 있는 아디우스 노니노는 피아졸라가 연주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편곡에 다른 연주자가 네네. 연주한 것으로 이미 다양한 편곡이 알려져 있지만 네. 제가 오늘 가져올 편곡은 레오폴도 페데리코 오르케스타의 이제 연주인데요. 네. 많이 알려진 대로 아디오스 노니노는 피아졸라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쓴 곡이고 잘가요 아빠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 슬픔과 격정적인 슬픔이 좀 느껴질 수도 있는 곡인데 아니면 아버지와 뭐와의 회상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지만은 이 레오폴드 페데리코의 버전은 굉장히 해피하기 시작합니다. 아, 행복하게.
0: 네.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버전을 너무 좋아해서 한 네. 번은 이거를 이제 카피해서 네. 제가 공연에 연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네, 네. 그때 약간 이런 후기를 받았죠. 야, 아디오스 노이노가 이렇게 행복한 게 어딨냐 진짜 이건 아니지라는 후기를 받고 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언젠가 이렇게 해피하게 연주해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 라고 생각한 게 10년 전인데 힘들 것 같습니다.
0: 아, 아직도
2: 레오폴드 페데리코 급이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아직도 그 편곡은 연주를 안 하시는군요.
2: 못해요. 이게
0: 아,
2: 이 정도 경지 아주 높은 경지에 아. 이르러야 여러분들이 감동받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인비에르노 포르테뇨,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4개, 항구의 4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 가운데 겨울, 항구의 겨울 이 곡을 세스테토 마시오르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역시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안녕 아버지 안녕히라는 곡, 이 곡은 레오폴도 페데리코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모두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 겨울 인비에르노 폴테뇨. 이 곡은 섹스테토 마이올 호세 리베르텔라가 이끄는 악단 네,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아디오스 너니노, 피아솔라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작곡했던 곡. 이 곡은 레오폴도 페데리코 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탱고의 리듬에서 악기, 편곡, 그리고 탱고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멋진 작품들까지 사흘 동안 탱고에 아주 푹 빠져서 지냈는데요. 정말 좋은 것, 정말 아끼는 건 원래 맨 나중에 나오는 법이죠. 숨은 보석 같은 탱고 작품들이 있을 텐데요. 고이고이 아껴둔 곡 중에서 딱 한 곡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저도 정말 고심해서 골라온 한 곡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골라온 곡은 루벤 후아레스라고 하는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가수이자 작곡가이기도 한 정말 독특하고 독보적인 아티스트 분의 울티모 탱고 엔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지막 탱고라고 하는 곡을 정말 제목조차도 의미가 깊은 네. 이런 곡을 가지고 왔고요. 이 루벤 후아레스라고 하는 분은 그 초창기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제 좀 명성을 얻고 나서는 흰색으로 색칠이 된 그 반도네온을 연주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정말 저 깊은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영혼이 담긴 그 목소리와 연주가 굉장히 압권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이 탱고와 함께 걸어온 그의 인생을 이 그 호앙카 따베라라고 하는 분의 시가 있는데요. 세샤마 탱고, 그것을 탱고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시의 상당 부분을 이제 본인의 내용에 걸맞게 조금 바꾸어서 나레이션과 그리고 노래 연주 속에 이제 응집해서 표현하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곡이고요. 네.

0: 지금 소개해드린 이 라이브는 세상을 떠나시기 1년 전에 그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그 라이브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아, 저도 사실 예습을 좀 했어요.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울티모 탱고 엔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지막 탱고라는 제목의 곡, 루벤 후아레스의 신앙송과 또 스캣 노래도 들어가고 반도네온 연주도 하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0: 루벤 후아레스의 울티모 탱고 엔 부에노스 아이레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마지막 탱고 들으셨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그 시의 내용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1: 네, 이 곡은 이제 이 화자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탱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정말 절절하게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뭐 나에게 항상 주기만 하고 나는 항상 너에게 빚을 지고 있다. 본인도 여기 이곳에서 태어났고 또 이곳에 나무를 내가 심었고 그리고 책을 골랐고 나의 자식들과 내 친구들도 모두 여기에서 여기 출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는 자기의 어떤 꿈이 계속해서 기다린다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곳의 음악이 바로 세샤마 탱고, 탱고라고 부른다. 이러면서 이제 탱고 음악은 그 어떤 한 감정이 그것의 어떤 정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일컫는다. 탱고는 길거리에서 또 그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나누는 키스와 같다.
0: 네.
1: 그리고 뭐 그 기침을 작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 나누는 기침과도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네, 마지막에는 이제 이분이 이 모든 내용을 말씀하시고 떼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너를 정말 좋아한다.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0: 네, 정말 멋진 곡으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라이브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확실히 탱고의 귀가 좀 트인 느낌이 들죠. 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안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는 자리를 옮겨서 스튜디오 콩에서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함머클라비어 전악장을 파질 사이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을 이다 핸델의 바이올린, 게나디 로제베스트펜스키가 주요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82년 실황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주명구만 오늘 첫 곡입니다.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5번 A단조, 크리스티안 폰데어 골치의 첼로, 힐레 베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입니다.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5번 A단조, 크리스텐 폰데어 골츠의 첼로, 힐레 페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 오늘 명예중명곡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이다 핸델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실황 레코딩인데요. 스튜디오 레코딩도 있습니다만은 또 실황의 열기가 더해져서 뜨거운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약간 느린 템포의 지난 연주.

헨델의 뭐 전매특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소음은 실황의 코딩이니까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77 이다 헨델의 바이올린 게나디 로제스트벤스키가 주연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82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이다 핸델은 유명한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가장 음반이 없는 그런 연주자에 속하죠. 그래서 의아해서 이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좀 허망했습니다. 같이 연주하자는 출연 섭외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업성과 또 관계가 된 그런 문제인데요. 어쨌든 뛰어난 20세기를 풍미한 명 바이올리니스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77, 이다 핸델의 바이올린, 게나디 로제스 드벤스키가 주재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82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클라비어 전악장입니다.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머클라비어라는 제목에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요. 이 함머클라비어는 이탈리아어의 피아노 포르테를 독일어로 직역한 거라고 음악 해설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냥 클라비어라고 해도 될 것을 함머, 망치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강약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직역했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당시에 이 베토벤이 이 곡을 쓸 무렵에는 피아노의 기능이 아주 발전을 해서 이전과는 달리 옥타브 폭도 넓고 디나믹도 향상이 되고 해서 이 작곡가로 하여금 피아노 곡을 쓰게 하는 그런 욕구를 강하게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영국의 브로드우드 피아노는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그런 피아노로 작곡 욕을 자극하는 데 충분한 그런 피아노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베토벤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간에는 단순한 번역이라고 하지만 그런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 시작 부분에 강주를 비롯해서 또 느린 악장에 이 즉흥 연주에 가까운 그런 무아지경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함머클라비어 전악장 파질 사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비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한목클라비어 전악장 파질사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벌써 데뷔한 지가 몇십 년이 됐네요. 파질사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아주 신선한 그런 연주로 앞날을 예견하게 했죠. 이 바흐의 곡을 데뷔 앨범으로 연주했는데 정말 그 생명력이 대단한 그런 연주를 들려줘서 분명히 대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역시 예견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한목클라비어 파질사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 프란체스코 제미니아니의 콘체르토 그로소 디단초 이 곡은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작품 번호 5의 12에 의한 작품이죠. 만 에스파니의 합시코드 콘체르토 퀘르니 함께합니다.

라폴리아 변주곡이었죠. 프란체스코 제미니아니의 콘체르토로서 D단조,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작품 번호 5의 10에 의한 작품이었습니다. 만 에스파니의 합시코드 콘체르토 퀘르니 함께했습니다. 명인 중 명금만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캠핑장 예약에 성공했다면서 기뻐하길래 모처럼 멀리 가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네 공원에 자리한 캠핑장이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먼 곳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집 주변에도 찾아보면 갈 곳이 많습니다. 나무가 많은 공원, 산책하기 좋은 천변, 구경거리 가득한 시장과 도서관까지 별로 애쓰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즐거운 장소들이죠. 여행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도 기분 좋은 여행을 출발해볼까요? 첫 곡 우리 집 앞 작은 여행 미소 컴퍼니의 현주입니다.

도성 서쪽 집 뒤에 산 끔찍이도 어여뻐서 열흘에 열 번은 오르려 하였는데 부들방석 차지하고 못 나간 지 벌써 몇 년. 벽에 기댄 지팡이 온종일 한가롭네.

조선시대 장유의 시 차운이었습니다. 차운이란 다른 시의 운을 따서 지은 시를 의미하는데요. 장유는 자신의 시에 차운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친구가 아픈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내용의 시였죠. 몸이 안 좋은 건 또 다른 계획에도 차질을 줬던 겁니다. 집 뒤에 있는 산이 끔찍이도 어여뻐서 열흘에 열 번, 그러니까 매일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몇 년 동안 누워 지내느라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거죠. 지팡이도 할 일이 없어 벽에 기댄 채 한가롭기만 한 모습입니다. 상령산 프리, 손한별의 대금연주입니다.

상영산 풀이 손안별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들으셨고요. 다음은 경기산 타령, 자진산 타령, 황용주, 윤평화, 박상욱과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경기 산타령, 자진 산타령, 황영주와 윤평화, 박상우 그리고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민속악회 신하위의 연주인데요. 대풍류 함께 감상하시죠.

시를 가사로 하는 시조 가운데 사설시조 죽장망해를 전해드립니다.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사설시조란 노랫말이 긴 시조를 의미합니다. 죽장망해 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죽장망해 단표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 산 높고 고른 깊었는데 두견 접동새 난잡히 우르문다. 죽장망해 단표자는 대나무 지팡이에 짚신을 신고 표주박을 가진 모습입니다. 여행자의 단촐한 차림새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산 속에 들어가니 두견과 접동새가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새들은 같은 새로 알려져 있고 나라를 잃은 왕의 혼이 깃들었다고 해서 애절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사설시조 죽장망해 다음 사설입니다. 구름은 뭉게뭉게 산주로 나려 낙낙장송에 어려있고 바람은 슬슬 불어 시내 암상꽃가지를 우줄우줄 춤추인다. 산두는 산꼭대기, 낙낙장송은 가지가 휘늘어진 소나무, 또 암상이란 바위 위를 뜻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이곳이 경계절승하여 벼류천지 비인간이라 놀고 갈까 하노라. 경치가 대단히 아름답고 좋아서 인간이 살지 않는 별천지 같은 곳이라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머물다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사설 시조 죽장망해를 이양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사설시주 죽장망해 이양규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승환이 작곡한 25현 가야금 3중주 초승달 정길선 김지연 구지혜 가야금 연주입니다.

정길선, 김지연, 구지의 가야금 연주로 25현 가야금 3중주 초승대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여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시간이나 돈보다 의지의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순간 즐거운 여행이 펼쳐지는 거죠. 오늘 마지막 곡은 중앙컬처밴드 원의 연주와 노래로 여행 준비했습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텔레만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세속 칸타타 하루의 시간 중에서 첫 번째 칸타타 아침에 들어있는 아리아 아침이 밝아오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메흐틸트 바흐가 노래하고요. 볼프강 셰퍼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무지쿰 프라이부르크가 함께합니다.

목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아침이 밝아오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텔레만의 세속 칸타타 하루의 시간 중에서 첫 번째 칸타타 아침에 들어있는 곡이었는데요. 노래는 소프라노 메흐 틸트 바흐 볼프강 쉐퍼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무지컴 프라이브루크가 연주했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 트리오 소나타 작품 1의 12 리옹 번호 63 라폴리아 준비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테오팅 랑글로와 데 스와르테가 있는 르 콩소르가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트림스나타 작품 1-12 리용번호 63 라 폴리아를 오늘은 르 콩소르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모차르트의 음악 듣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이란 말을 모차르트가 악보에 덧붙인 건반악기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의 후장조 쾌일번호 547 중에서 2악장 알레그로 3악장 주제 안단테와 6개의 변주 전해드립니다. 바이올린 연주엔 레이첼 포저, 게리 쿠퍼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건반악기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F장조 쾌일번호 547중에서 2악장 알레그로, 3악장 주제 안단테와 6개의 편주 들으셨습니다. 레이첼 포저의 바이올린 연주, 게리 쿠퍼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6월 4일 목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루게 음악 함께 하시죠. 두대 오보, 두대 호른, 현을 위한 심포니 2장조, 챔버노 A1번입니다.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미가이크가 이끄는 로르페오 바루크 오케스터가 연주합니다.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룩의 두대오보, 두대오홀은 현우를 위한 심포니 A장조, 챔버노 A1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미히 가이크가 이끄는 로르페오 바로크 오케스터였습니다. 바흐의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바흐 작품 번호 1004 중에서 샤쿤르. 오늘은 마누엘 바루에코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바흐의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바흐 작품 번호 1004 중에서 샤쿤르, 오늘은 마누엘 바로에코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르네상스 시대 스페인 음악으로 마치겠습니다. 크리스토발 드 모랄레스가 곡을 쓰고 미겔 데 푸에니아나가 편곡한 안테케라에서 무어인이 나가네 라는 작품입니다. 소프라노 누리아리아리 노래하고요. 호세 미겔 모레노의 비우엘라 연주입니다.

16세기 스페인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크리스토발 드 모랄레스가 곡을 쓰고 미겔 데 푸에냐나가 편곡한 안테케라에서 무어인이 나가네, 소프라노 누리아리아의 노래, 함께한 비우렐라 연주에는 호세 미겔 모레노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큰맘 먹고 산 예쁜 접시, 거기에 음식을 차리며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향기가 좋은 샴푸를 사면 샤워하는 시간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죠. 좋아하는 옷을 입는 날은 기분도 편안해지고 자신감도 샘솟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채워두면 그것만으로도 새 힘이 생깁니다. 작은 행복들이 그렇게 따라오죠. 미국의 만화가이자 언론인 프랭크 타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행복은 내가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0: 하이든, 바이올린 협주곡 1번, 호보케모로 7A의 1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과 레이먼드 랩버드가 지휘한 잉글리쉬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부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행복은 내가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미국의 만화가이자 언론인 프랭크 타이거의 말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께 주어진 그 자유를 출발의 팬과 함께 써주셔서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당신은 좋은 음악이 이 아침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의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주변을 좋은 것들로 채우는 그런 하루, 자유와 행복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해선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사악장 송어의 주제와 변주, 비발디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코너 3번 백과 이번 주 주제 환상곡인데요. 오늘은 베토벤이 교향곡 9번 합창을 예고한 환상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화목한 퀴즈, 오늘 목요일 이어서 있는 날입니다. 퀴즈도 3분 백과 뒤에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에 있는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오늘의 경기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입니다. 들어오시면 아주 멋진 풍경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요.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지역은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에서 낮 사이에 그칠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아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광주 28도, 대구 29도, 대전 30도, 부산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아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예년 이맘때 기온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가 조금 내릴

로베르트 슈만 알레그로 비단조 작품으로 8번이었습니다. 르놀드 브라우티안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957 쓰는 분입니다. 차벽 청주공항에 내려서 집에 가는 길.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해장국집에 왔는데 이 식당에서 출발 FM과 함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논뷰 밖에 논이 보이는군요. 멋지겠는데요. 논뷰가 펼쳐진 해장국집에서 클래식과 함께 낭만적인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청주 땡땡 해장국 사장님 고맙습니다 라고 공고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특별한 해장국이겠습니다. 가보고 싶은 청주의 그 해장국집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도 오늘 손님들 많이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6354 쓰는 분입니다. 아들과 스페인에 2주 여행 다녀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아침 출발 FM과 함께로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들려오는 음악으로 여행이 더 행복해지는 아침입니다. 아드님과 2주 동안 다녀오셨어요, 스페인? 아유, 앞으로 20년은 끄떡 없으시겠네요. 조금 어려울 때마다 아유 그때 참 좋았었는데 행복했었는데 그런 따뜻했던 아름다웠던 소중했던 기억으로 또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겠죠. 잘하셨네요. 6354 쓰는 분이었습니다. 모리츠 모시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작품으로 59번입니다. 그 중에서 3악장과 4악장 듣겠습니다. 3악장 스케르초, 4악장 알레그로 대치소 명확하게 다위드 바릴란의 피아노와 알프레드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연주입니다.

모리츠 모시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작품은 59번 중에서 3악장 스케르초, 4악장 알레그로 디치소였습니다. 다비드 바릴란의 피아노와 알프레드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윤보경 씨,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맞나요? 박선재 씨, 유튜브도 보이는 라디오 안 되고 있어요. 유튜브 댓글로 손현선 씨 같습니다. 손현순 씨?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DJ에. 제가 어제 철야 근무를 해서 상태가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얼굴 대신 목소리만 들으시라고. 노트르담, 파리의 노트르담의 그 주인공의 이야기처럼 제 얼굴은 보지 마시고 목소리만 들으시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디오 온리로 음성으로만 보이는, 반보이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6월의 주제는 오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듯 출발의 팬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오선지 위의 월드컵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월드컵 개막 전까지는 각 조별리그 대진표를 따라서 여러 나라의 음악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2조 독일,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 퀴라소가 속해 있습니다. 퀴라소 생소하시죠? 카리브해 남부에 있는 인구 16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많고 우리와도 인연이 있는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도 여기 사령탑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통산 8회 월드컵 최다 결승 진출 타이틀을 가진 독일도 있고 지역 예선에서 최소 실점과 최소 패를 기록한 에콰도르, 12년 만에 월드컵에 복귀한 코트디부아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6월 26일 금요일 새벽 5시 에콰도르와 독일의 경기를 앞두고 두 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의 가상 대결을 미리 치러보겠습니다. 먼저 에콰도르의 피아니스트 레슬리 라이트인데요. 남미 출신 음악가가 드물던 1960년대에 제네바 콩쿠르를 비롯한 여러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파리에서 문화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에콰도르의 자랑이 됐습니다. 이에 맞서는 독일의 피아니스트 빌헬름 캠프입니다. 그가 남긴 베토벤과 슈베르트 소나타 전집 음반은 지금까지도 불멸의 교과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함도 부족함도 없는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연주를 들려준 거장이죠. 에콰도르와 독일, 독일과 에콰도르 두 음악가의 대결.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먼저 클로드 드뷔시의 피아노를 위하여 르슈르본 95번 중에서 전주곡 레슬리 라이트 피아노 연주로 듣고요. 이어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작품으로 13번 비창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빌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작품번호 13번 비창중에서 3악장 론드 알레그로 휘렐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앞서선 클로드 드뷔시 피아노를 위하여 푸르르 피아노 르슈르번호 95번 중에서 전주곡이었습니다. 레슬리 라이트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에콰도르를 대표하는 레슬리 라이트, 독일을 대표하는 휘렐름 캠프, 이 피아니스트 두 음악가의 대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무승부입니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의 연주를 듣는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엔 오선지 위의 월드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을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출발의 팬과 함께의 제시곡은 차이콥스키의 4개 중에서 6월 뱃노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연주자의 이름을 저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아, 오늘 목요일이어서 내일 금요일 4개 6월 뱃노래 마지막으로 듣는 날이어서 오늘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내외 연주자, 전설적인 연주자 등등 모두 다 좋습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곡 선정된 분께 롤케이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연주자 이분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 작품으로 37B 중에서 6월 뱃노래였습니다. 미하일 프레트레프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 자편 당첨자 휴대전화 번호 0924 쓰는 배상윤 씨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상윤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었어요. 네덜란드에서 파견 근무하던 2023년 여름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암스테르담 로얄 콘서트헤바우에서 차이콥스키의 사계 리사이트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찌감치 표를 예매하고 공연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공연 무렵 예상치 못하게 한국에서 다른 가족들이 방문했습니다. 저는 제 표를 장모님께 양보하고 공연 직전 취소되는 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매표소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러시아에서 온 중년 남성이 남는 표가 하나 있다며 귀한 표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 러시아 남성의 가족들과 나란히 앉아 임윤찬의 사계 연주를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어땠는지 그 러시아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러시아 사람에게 차이콥스키의 사계는 아주 특별한 곡이야. 특히 나처럼 모국을 떠나 있는 사람에겐 더욱 그렇지. 이 곡이 나에게 매우 특별한 만큼 나에겐 높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엔 좀 미치지 못하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꼽는 최고의 연주는 누구야? 당신도 꼭 들어봐. 내가 꼽는 최고의 연주자는 미하일 플레트네프.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배상윤 씨가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연주를 신청을 하셨어요.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아주 귀한 인연이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이런 일화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연주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상윤 씨였고요. 지금 시각은 8시 1분입니다.

만화가이자 언론인 프랭크 타이거가 말했습니다.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행복은 내가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6월 4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를 진행하는 저는 자유와 행복을 같이 누리고 있네요. 이재후입니다.

않을까 상상하면서 들었네요. 7,000번 쓰는 분입니다. 1994년 6월 4일 토요일에 결혼했습니다. 아, 그때는 6월 4일이 토요일이었군요. 늘 고맙고 감사하고 많이 사랑하는 마음 남편에게 전하고 싶어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7000 쓰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1994년 6월 4일. 그날 조금 덥지 않았나요? 1994년은 뜨거움으로 기억되는 그런 해인데 7000번 쓰는 분, 그리고 7000번 쓰는 분의 남편께서는 행복한 그런 해로 기억되겠습니다. 32년 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32년 더 근사하게, 1994년처럼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6190 쓰는 분, 출근버스 타기 위해 100m 달리기 결승처럼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결국 탑승으로 끝난 오늘 아침의 레이스입니다. 한숨 돌리고 듣는 클래식, 승자의 여유 같은 안정감을 주네요. 오늘 하루 잘 보낼 것 같습니다. 아유, 애쓰셨습니다. 땀 좀 나셨겠는데요, 6190 쓰는 분. 이게 출근버스 비슷하죠? 막차랑 비슷합니다. 막차, 마지막 버스, 이 버스를 놓치면 이제 택시를 탄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막차를 전력질주를 해서 딱 탔습니다. 그럴 때 드는 기분 너무 좋죠. 앉을 자리가 없어도 버스 안에 승객들이 가득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6190 쓰는 분, 6190 쓰는 분은 자리에도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남 좀 시키십시오. S였습니다. 1875 쓰는 분입니다. 회갑기념, 남편 회갑기념으로 일본에 와 있습니다. 남편 수원이 매일 아침 함께하는 출발의 팬과 함께의 사연 소개와 어떤 교환권을 받는 거예요. 명품보다도 라디오의 교환권을 더 탐내는 귀여운 남편에게 최고의 환갑 선물을 주고 싶어요. 명품 선물과 저희 우유식빵 교환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우유식빵 교환권일까요? 약간 좀 잔인한 선택일 수도 있겠는데요. 둘 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우유식빵 교환권 1875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두 분 행복하시겠습니다. 회갑 기념으로 멀리 여행 가셨어요. 멋지신데요. 앞으로도 더 멋지게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놀라인 문도 팍 쓴 채라, 소프라노 줄리 로즈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르콩수르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놀라인문 팍스 인체라 였습니다. 소프라노 줄리 로즈의 음성이었고요. 르꿍스로 연주 함께했습니다. 최은하 씨,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행복은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이라고 했나요? 제가 발음이 좀 현차나서. 미국의 만화가이자 언론인 프랭크 타이거가 말했습니다. 호랑이 할 때 그 타이거가 아니고 T-I가 아닌 T-Y를 쓰는 프랭크 타이거의 말이었습니다. 저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 출발 FM과 함께를 그 검색을 하시면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모바일에서도 되고 그 웹에서도 다 됩니다. PC에서도 되고 들어오시면 그 공지사항에 선곡표가 있습니다. 그 선곡표에 매일의 선곡표가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놓은 갱신을 해놓는데 거기 그걸 눌러보시면 선곡표 해당 날짜를 눌러보시면 오늘의 한마디 그리고 누가 한 말인지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 8747 쓰는 분입니다. 어젯밤부터 밤새 방금 전까지 개표했습니다. 아유 애쓰셨습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날이 밝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피곤합니다. 8747 쓰는 분이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실내에서 그 날이 밝는 광경 이렇게 약간 창을 통해서 보셨군요. 힘드시겠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동터오는 모습 보면 시시각각 그 광선이 이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을 텐데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근데 실내에 있으면 좀 그런 느낌도 받기도 어려워서 더구나 개표에 집중하셨을 테니까 참으로 힘드셨겠습니다. 오늘 좀 편안한 휴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24 하나 쓰는 분입니다. 주간보호센터 간호조무사입니다. 어르신들이 차에서 비창의 사막장 소리가 참 좋다고 하시네요. 제 차를 타니까 피아노 소리도 들어본다고 하십니다. 뿌듯해요. 9241 쓰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출발 FM과 함께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고맙습니다. 9241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창을 아까 그 월드컵 때 들었죠. 5선지 위의 월드컵. 독일 대 그 에콰도르의 경기를 미리 들어봤는데 모수운의 대결입니다. 창과 방패.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승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뜻에서 드렸던 뜻도 살짝 있었습니다. 창의 독일과 방패의 에콰도르. 궁금해지는 이번 월드컵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이번 주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공연 선물인데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26 예술의 전당 월드스타 시리즈 르꽁스르 공연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상 10분 초대합니다.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 르꽁스르의 첫 내한 무대인데 이 공연에선 비발디의 트리오 소나타 1번과 12번 폴리아, 스카를라티 전주곡 비롯해서 퍼셀, 마테이스, 라모 같은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의 여러 작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내일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르콩스로는 방금 전에 이 세상에 참 평화 없으라 눌라 인 문도 팍신체라 들었잖아요. 졸리 로제의 음성이었었는데 그 반주를 맡았던 연주단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베토벤 환상곡으로 합창 교향곡을 예고하다. 1808년 12월 22일 오스트리아의 안데어 윈 극장에서 베토벤의 합창 환상곡이 초연됐습니다. 이 곡의 정식 제목은 피아노와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으로 다소 길어서 줄여 부릅니다. 합창 환상곡 이렇게 부르는데요. 편성이 참 독특합니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6명의 독창자와 대규모 합창단이 모여서 피아노 독주와 관현악곡, 중창 합창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까지 다양한 짜임새를 보여줍니다. 곡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피아니스트의 환상곡풍의 독주입니다. 젊은 시절 베토벤이 빈을 평정한 피아니스트이자 즉흥 연주의 달인이었음을 상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한참 뒤에 오케스트라가 등장해서 피아노 협주곡 같은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이후 독창자들이 노래하고 나중엔 웅장한 합창이 가세합니다. 피아노만 빼면 그의 교향곡 9번 합창과 구성이 무척 닮았고 선율과 화성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환상곡이라는 그릇에 피아노 독주, 관현악, 피아노 협주, 독창과 합창을 담았고 이로써 그의 교향곡 제9번 합창으로 향하는 징검다리 같은 작품을 완성한 것이죠. 아마도 베토벤은 이 곡으로 음향과 분위기를 미리 실험해 본 것 같습니다. 곡의 마지막 합창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음악과 시, 예술이 가진 힘에 대한 가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소리인가 우리 삶의 하모니란 아름다움의 감각으로부터 꽃들이 일어나 이 영혼의 꽃을 피운다네 평화와 기쁨은 굽이치는 파도처럼 흐르고 흘러 어둡고 저기에 찬 기운은 이제 고귀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음악의 마법이 지배하고 시가 봉헌될 때 놀라운 것들이 형상을 드러내고 밤과 혼란이 빛으로 변한다. 그대 고귀한 예술의 선물을 받으라. 사람과 힘이 만나면 인류는 신의 은총을 선물로 받으리. 출발의 팬과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하는 화목한 퀴즈.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오늘 3분 백과에선 특정 형식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작곡가가 즉흥성이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음악 환상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토벤이 쓴 환상곡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피아니스트, 오케스트라 여러 명의 독창자와 합창단을 데리고 자신의 교향곡 9번을 실험하고 예고했던 작품이 바로 이 곡 환상곡이었습니다. 1808년 12월 22일 안데어 윈 극장에서 초연된 베토벤의 일명 이것 환상곡. 정식 제목은 피아노와 이것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인데요. 화목한 퀴즈 오늘의 문제.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뜻하는 이것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떼창, 2번 합창, 3번 이구동성, 4번 고성방가. 1번 떼창, 2번 합창, 3번 이구동성, 4번 고성방가. 잠시 뒤에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의 문자 메시지로만 정답 받습니다. 콩으로는 정답 받지 않으니까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지금 한창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왕창 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와 이것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작품으로 80번 레이프 베안스네스의 피아노와 그가 지휘하는 최고 필하모닉 합창단과 말러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베토벤 피아노와 합창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작품으로 80번이었습니다. 레이프 벤스네스의 피아노와 그가 지휘하는 체코 피라우니 합창단과 말로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출발 퀴즈 정답은 2번 합창이었습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분의 당첨자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개시판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763 쓰는 분입니다. 커피 교환권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 송이의 10번째 생일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랑보다 넘치게 늘 사랑하고 있는 엄마와 아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고 말도 잘 듣도록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이송이. 요즘에 연습하고 있는 첼로곡 릴리의 갑오트 신청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송이가 첼로를 배우고 있군요. 릴리의 갑오트는 스즈키 첼로 3권에 있습니다. 이 스즈키 첼로가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데 단계별로 있어서 3권이면 이제 3분의 1 많이 왔네요. 멋진 우리 송이입니다. 10번째 생일 축하하면서 미샤 마이스키 첼로와 파벨 길리로프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프리쉬 크라이슬러 세계의 고풍스러운 빈 춤곡 중에서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사랑의 슬픔 Live Right. 앞서선 장 바티스트 릴리의 가부트였습니다. 두 곡 모두 미샤 마이스케 첼로와 파벨 길리로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3038 쓰는 물입니다. 오늘은 6월 모의고사 있는 날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 시험 잘 볼 수 있게 응원 부탁해요. 안화고등학교 3학년 7반 힘내자고. 선생님이시군요. 3038 쓰는 분. 안화고등학교. 화내지 않는 선생님, 화내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 안화고등학교 3학년 7반 학생들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은 무스로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중에서 프롬나드, 사이먼 라트리 지휘하는 베를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인데요. 이 곡과 함께 6월 4일 목요일 출발의 FM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기술 이재영, 김학석,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장 마리르 글래지오의 소설 나무나라 여행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무들의 나라에서 나무를 길들이면 나무가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나무들은 곳곳에 잎사귀 하나하나에 눈이 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나무들이 수줍어 눈을 감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우리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도 우리를 볼 수 있는 거군요. 바쁘게 뛰어가는 때로 전화를 하며 걸어가는 혹은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무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푸르름이 짙어지는 계절, 나무들의 시선, 나무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보고 싶은 아침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